0: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와, 이제 구약성경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오늘도 스무고개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은 구약성경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하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지도자들의 부패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이고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0: 남북 왕국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 두 번째 힌트는요?
1: 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아, 정말 어렵죠, 여러분. 마지막 힌트입니다.
1: 네, 아, 이게 참 신기한데요. 메시아의 예언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성탄절에 예언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한 7장의 성경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0: 와,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목사님, 그래도 힌트, 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1번 미가, 2번 미역, 3번 미어캣.
0: 아, 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 메시아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한 이 성경의 이름이자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정답 단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은
1: 미가,
0: 보기 2번은
1: 미역,
0: 보기 3번은
1: 미어캣.
0: 지금 바로 정답 남겨주세요.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부산 극동방송의 성경공부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FM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듣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FM 선택하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 메시지 참여도 가능해요. 오늘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미가입니다.
0: 네, 미역도 아니고 미역회도 아니고 오늘 정답 미가였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 내용을 구약 선지자 미가가 잘 기록하고 있죠.
0: 네, 저희 구약 성경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주전 740년 그리고 한 687년경쯤 기록됐다라고 보이는 이 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담긴 바로 이 책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인데, 네,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설을 풀 것도 아니고 아주 예의주시해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성령님이 40명이 넘는 저자들에게 이른바 성령의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따라 기록된 책들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미가가 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전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미가서는 예수가 오실 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0: 와, 정말 소름 돋는 성경. 오늘 미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찬양 듣고 와서 미가가 어떤 책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목사님, 미가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 미가라고 하는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합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깊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강포, 불의, 안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근데 미가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메시아의 구원과 소망을 대언하는 강력한 영적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는 아예 미가라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3장 8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거품 같은 거짓 평안을 전하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오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거룩한 배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육신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반전을

0: 이루고 내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에 대한 심판 선언도 있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미가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자, 미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에 미가 성경 극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극장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소망.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로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선지자 미가가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합니다.
1: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0: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에 크신 인내와 사유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1: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누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0: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비춰집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엎드러질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죄를 깊이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의 인내와 긍휼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는 성경극장 퀴즈 나갑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미가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네모입니다. 뭐뭐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담대한 고백, 과연 빈칸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0: 아까 목사님의 독백 속에서 분명히 등장을 했고 제가 한 번 더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보기 주시죠, 목사님. 네.
1: 1번 일어날, 2번 일찍 잘.
0: 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보기입니다. 둘 중에 무엇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1번
1: 일어날,
0: 2번
1: 일찍 잘.
0: 엎드려져도 그냥 엎드려진 김에 자는 거죠. 아시는 분 샷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단어 지금 남겨주시기

0: 오늘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미가 몇 장을 큐티해 볼까요?
1: 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0: 네, 이 본문 함께 낭독하고 같이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미가 7장 7절로 9절 18절로 1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누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0: 오늘 미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극장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1번 일어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0: 단어 넣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0: 와.

0: 오늘은 미가 7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 질병으로 인해 땅바닥에 엎드려진 것 같은 절망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둠을 완전히 찢어 벗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미가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세 가지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변의 모든 관계와 신뢰가 깨어진 절망의 순간에 맞닿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와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하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흔히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부장님, 사장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지만 그분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이 너 졸업을 내가 책임진다 했지만 이분이 갑자기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박사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다른 교수님을 만나고 또 교수님을 바뀌어가면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아 교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구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전의 신앙입니다. 8절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면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쓸모없다 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엎드러질 수 있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어둠 속에 앉아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같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마귀의 모든 회방과 절망의 수렁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위가 아픈데 계속 트름이 나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을 준비하러 가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선포되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 힘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 위가 점점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미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 영혼을 완전히 치료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아파서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역전의 신앙으로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누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짓밟으십니다.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가면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넓고 긴지요. 약 6.4km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2500년 동안 도전을 합니다.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세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페리안더라는 리더가 디올 코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BC 기원전 약 600년 전입니다. 운하 대신에 돌을 깐 길을 만들었어요. 배를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가 부유한 상업 도시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실제로 착공을 합니다. 세상에 수천 명의 노예를 동원합니다.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3km밖에 못 팠습니다. 네로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중단이 됩니다. 단단한 안반이 있어서 그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82년부터 1893년 11년 동안 그리스의 회사가 뚫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11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6.3km의 운하가 마침내 두

바다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쪽은 이오니아 바다, 또 다른 쪽은 에게 바다를 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안반처럼 두껍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안반을 뚫어주십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듀나미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18세기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줍니다. 안반은 아무리 네로 황제가 수천 명을 동원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으로 그 안반을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폭박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고통을 무너뜨리고 다시 바다와 바다를 연결시켜 주듯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의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죄악의 사슬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취자 여러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비추는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불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일터,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영광의 길, 은혜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재의 세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네, 오늘은 미가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핵심 구절 어디로 보십니까?
1: 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바로 7절 말씀입니다.
0: 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0: 네, 오늘도 운하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와, 네. 2500년 만에 이루어진 꿈 마침내 되는군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훼파되고 말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0: 네. 오늘 이 행복감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순복음 금지연구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In Genesis 1:1, God in Hebrew is Elohim, which is a reference to his power and might. In Malachi 1:6, Lord in Hebrew is Adonai, which is a reference to his lordship. In Exodus 15:26, he's Jehovah Rapha, which means he's our healer. In Genesis 22:16, he's Jehovah Jireh, which means he's the Lord, our provider. In Judges 6:24, he's Jehovah Shalom, which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강동구에 살고 사남매 다둥이 자녀를 둔 평범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이금란 집사입니다. 군자동 동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의 엄마이신 이금란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0: 동산교회는 원로 목사님인 권승재 목사님께서 설립하셨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1330 세계비전을 담고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여 지금은 2대 성치형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함에 묶여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사정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에 정말 감동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끌어가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1: 친정도 시댁도 모두 불심이 깊은 가정환경 속에서 이금란 집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길을 내딛게 되셨을까요?
0: 저는 군자동에서 이제 계속 결혼해서 살다가 교회에 자녀는 3명을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시댁도 친정도 정말 강력한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 전도에서 아이들이 간다는 거에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교우관계라든지 또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마음이 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뜻대로 하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엄마의 전도로 또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뭐 별 마음과 뜻은 없었지만 저도 역시나 그런 교우 관계 차원에서 다니다가 성령님께서 그때는 몰랐죠.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금남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0: 아마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셀 전도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셀 모임을 하는 교회여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런 교제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교회에 그런 만능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풍덩 그 마음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셀 모임에. 정말 강력하게 심어주시고 변화시켜주셨어요.
1: 이렇게 이금남 집사님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평안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0: 큰애가 초6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초4학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아이 학교 문제로 어디를 갔다가 주파수를 맞추는데 106.9로 딱 맞춰진 거예요. 자녀에 대한 고민거리를 그 목사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자녀는 맡기는 것이다. 소유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막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싹 가시고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 뒤로 아이들 관계도 좋아졌고 저에 대한 그 자녀의 그 생각과 비전 그게 180도 달라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제 극동방송을 계속 애청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의 복을 누립니다.
0: 등교를 시켜주는데 차에서 7시에 좋은 아침을 하는 거예요. 성옥수 PD님이에요. 말씀과 그다음에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그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점점 그 안에서 커지면서 전파 선교사라는 그 단어를 듣고 아 이것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을 써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0: 사랑하는 남편, 애교 없는 곰 같은 나 만나서 지금껏 사랑하며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늘 가정보다는 친구와 일이 우선순위라 우리 가족은 조금 서운하게 뒷전이었지만 그 서운함을 교회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이해했더니 이젠 제 마음과 가정이 평안함을 느껴요. 이젠 간절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있고 당신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품으로 얼른 들어와요.
1: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였습니다. 이금란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0: 혜림아, 시연아, 그리고 채원아, 혜진아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중에 황경환 집사님이 병상에 계세요. 집사님, 하나님 손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꼭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나서로처럼 깨워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정, 시댁,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빨리 들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내 자녀의 어머니이며 군자동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금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0: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0: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규회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규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규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내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깊은 속에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번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자신만의 약점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버스 안에서 뭔가 새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두려운 감정마저 들지요. 그래서 탁 쏘아보면서 왜 자꾸 봐요? 내 얼굴에만 묻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싶지만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서 그런 말은 못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탁 이렇게 훑어보고 있으면 괜시리 뭔가 주눅이 들고 또 내 마음이 들키는 것 같아서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좀 더 언짢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관찰 대상이 되면 나의 취약한 부분이나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이 안정감을 느끼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을 개인 공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시작하면 내 심리가 침범당했다고 여기고 거기에 거부감과 불쾌함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만의 개인 공간, 나만의 어떤 심리적인 여유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괜히 사람이 자꾸 나를 째려본다든지 사람이 자꾸 의식되면 그 나의 안정감이 불안해지고 뭔가 침범을 당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고 더 나가면 두려워진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집에도 이제 이중 커튼을 해달고 그래서 막 자꾸 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가리고 숨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가리게 되고 숨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이 더 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죄 때문에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대.

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만큼 더 든든하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를 다 감시하면서 못하면 벌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게 싫은 일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깊이 생각한다, 그것은 기쁜 일이죠. 그러기에 시편 저자인 다윗도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격으로 오늘 시편 139편을 적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와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뭔가? 오늘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미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마음의 복잡한 심정들, 나조차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질문까지도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의 행위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숨겨진 눈물과 고민을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상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때로는 더러운 욕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로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내 실수한 이 모습, 내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어떻게 예배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정말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요.
기도의 자리에

0: 나가가 싫어져요.
1: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 밑바닥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허물, 나의 죄까지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그래도 좀 예수 믿어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허물투성일 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한 모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품어주신다. 사실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실망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면 자꾸 그 사람이 멀어져요. 아,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하고는 때로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그 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우리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치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 용납하실까?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나의 연약한 정말 밑바닥 같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귀뜬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연약함마저도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본성이, 죄로 물든 내 본성이 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고 쓰러지면 사람들은 자꾸 그 결과만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쉽게 우리를 평가하지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은 보지 않고 결과가 시원찮으니까 나타난 결과만 보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아서 참 섭섭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몰라주어도, 때로는 내가 작정한 그 사람이 그 새생명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썩 좋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해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그 과정을 알고 너의 동기를 알고 너의 그 중심을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자꾸 드러나는 결과만 봐요. 그래서 결과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쉽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남편 구원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김 집사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구만, 더 기도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눈물로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구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수군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자꾸 뭐라 수군거려서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에 너무 좌우지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몸부림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가사가 이런 거 아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너무 적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애썼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우리 사이통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선한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도 다 아신다는 것.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게 광야에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는 어떻게 보면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때로는 사울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를 덮어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윗은 그가 어디 가든, 하늘에 가든 아니면 서울에 내려가든 아니면 바다 끝에 가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과거도 다 아시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불투명한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지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거보다 더 위로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수하셨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안수 기도하듯이 머리에 손 얹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VIP가 총격을 받는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어나와가지고는 VIP 머리를 확 감싸면서 보호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위기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꽉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서울에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은 바로 무덤, 지옥이라고 하죠. 가장 밑바닥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점에 있던 밑바닥에 있던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5절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모든 길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기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성경에 난해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여보 이건 뭐예요? 하면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목사라고 다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이등계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의 앞뒤를 두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망설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세통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구세통교회 강석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연행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1: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0: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이제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소망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방송 애청자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0933 우물정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4816번님, 폐암이 재발되어 우측 폐 상엽과 하엽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폐를 절제하지 않는 좋은 방법과 실력있는 의사 만나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4816번님, 예, 폐암이 또 재발되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원치 않게도 연약한 가운데 폐암이 또 재발되어 우측 폐 상엽 하엽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폐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의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폐의 나쁜 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쁜 암세포가 소멸되고 사라질 뿐 아니라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 믿고 이제서 주님 다만 한 말씀만 제게 주시면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그 폐 부위의 모든 세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쁜 병든 세포는 이 시간 즉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0: 생명을 파멸하시고서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에도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4816분님의 삶 가운데 그 몸과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4816번님 많이 힘드실 텐데요.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귀남 권사님의 아들 박영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요. 10월 20일에 머리에 4cm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여러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완벽한 제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종양도 작아지고 완벽한 수술을 받게 해주시도록 아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0: 네. 익명의 우리 애청자님께서 안타까운 아들의 그런 사연을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치료하는 믿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의 귀한 기도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권사님의 아들인 박영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학병원 입원해서 이제 오는 20일 머리에 혹을 제거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 신경이 누르고 있어서 참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신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앞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갓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박영철 아드님의 그런 심령 가운데 머리에 임하게 하셔서 어려운 수술도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또 의료기기와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 붙으셔서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완전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실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익명으로 주셨는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가운데 최근 눈 수술도 하셨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음악회에 모시고 갈 텐데요. 믿음도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극동방송 네네. 70주년 맞이해가지고 네. 전국에서 또 지역에서 개최는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0: 네,
1: 저도
0: 그렇습니다.
1: 많이 기대되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회에서.
0: 네. 네. 너무나 귀한 음악회를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모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믿음과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게 하셨습니다.

0: 이제 홀로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은 질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명으로 인해 두통도 있고 허리 통증도 심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출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한 최근에 눈 수술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극동마스 음악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눈을 밝히시고 허리의 통증도 치료하시고 두통도 즉시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역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7908번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11월 7일 토요일이죠. 임용시험을 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3명의 청년이 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0: 네, 7908번님. 네. 임용시험이 참 쉽지 않습니다.
1: 네, 얼마나 긴장되고.
0: 많은 사람들이 녹화하고 네. 또 여러 차례 또 응시해서 결과를 얻는데 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
1: 아멘.
0: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11월 7일 임용시험을 앞두고 지혜의 권원 대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완전히 잘 아버지 하나님 습득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치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경영을 모든 길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시험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하나하나가 잘 기억되게 하시고 또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물불듯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7908번님 아드님 전소식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응답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5235번님입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으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아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0: 네
1: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1: 네. 네
0: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1: 아멘.
0: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셔서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5235번님의 기도와 간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해마다 닥쳐오는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요셉 같은 비전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시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낙심치 말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아버지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고

0: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길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잘 준비해서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고3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분들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9215번님이시고요.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서 지금까지 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아, 네. 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215번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1: 주님
0: 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강건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녀에게 이마에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정신질환으로 오래 알아온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쁜 영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시간에도 9215번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정신질환으로 오래 고통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딸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모든 정신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징벌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정신질환에서 이 시간 온전히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215번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1934번님의 기도인데요. 환난 중 저를 부흥하게 하셔서 저희 가족을 일으키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치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0: 네. 1934번님,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한꺼번에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 가족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악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때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1934번님의 산 가운데 심령에 가족에게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절 때 하나님께서 응답

0: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1934번님의 그 삶 가운데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기도 응답에 아버지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 아멘.
0: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렇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바울이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국영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e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에,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2000년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도 성경을 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구경수 무슨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아이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못하겠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라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야. 하기오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스크립투라에서 왔어요.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크립투라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칸논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N-O-N, 칸논. 캐논, 캐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제 카메라 이름이 캐논 아니고 여기서 캐논은 뭔가 하면 이 캐논이라 말했던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정자에 경전경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두 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난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생떡지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였어요.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숫자로 표현한다는.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응?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공기,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가기.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근, 언,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자랑하고 영적인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 집 넓히고 평소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너 얼마, 그런 거 하나님이 묻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영혼을 믿는 사람과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과 세상만 인정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쾌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왜요?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왜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지지도 못 살아, 궁상맞게 못 살아.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부자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된 것만 보지 말고 난 부자 된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저기에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내가 그거 이야기해 줄게.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아니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넓은 집,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너무 돈 버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그냥 월요일 날도 예배당해, 화요일 날도 예배당해, 그냥 나와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아멘이 적을 줄로 제가 조금 짐작은 했지만 너무 적네요 정말. 내가 시간을 배분할 때 무엇에 시간을 많이 배분합니까? 그만큼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그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래, 나는 이것보다는, 그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쓸 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성경적 가치관이 앞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가 겁니다. 영혼 구원의 대상에게 혐오감을 주지 마십시오. 잘난 채, 대단한 채 너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갖고 잘난 채 하면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 뭐 삼성 회장님만큼 부자 있어요? 없죠? 아, 혹시 뺏들어갈까봐 말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가치. 그리고 정말 그분도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이 도대체 뭐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말이죠.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0: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기도의 영성 회복과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뉴노멀 스포츠 미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 기관 사역자들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서로 나눴습니다. 올 1월 취임한 김용기 회장은 1976년 태릉 선수촌의 기도에서 시작된 선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텍사스 A&M대 김민정 교수가 스포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 K-스포츠 미션 양정웅 대표가 국가대표 크리스천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교회 유승범 목사와 김성섭 장로는 오는 12월 12일 개최 예정인 e스포츠 맞춤전도 집회 계획을 소개하며 청소년 전도 모델을 제시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대표는 해외 청소년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한 제1회 국제청소년 탁구 캠프 성과를 나누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대학생 동아리의 연합캠프 봉사활동이 소멸위기마을 주거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대학생 동아리 CCYP 연합캠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CCYP는 전국 28개 대학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남 고흥과 전북 부안 등 소멸위기 마을을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18차례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연합캠프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강희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 동아시아 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한강희 국장을 신임 총무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지난 1884년 설립돼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해 연대해온 선교기구입니다. 한강희 신임 총무는 독일 교계와 국제 에큐메니컬 기구에 동아시아 교회의 복음화와 생명, 평화 영성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공덕교회와 전북 남원 화정동 교회가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북 남원 화정동 교회는 최근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비롯한 주민과 성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물 마을 가을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101년 역사의 서울 공덕교회 조인 찬양단이 방문해 찬양으로 섬기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승태 목사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마음의 작은 등불로 화정동 교회가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가을을 맞아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 등산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나무에 자라고 있는 버섯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버섯, 바로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식용버섯으로 오해해 먹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에서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고 말죠. 보기엔 아름답고 먹고 싶어 보이는 바로 그 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죄의 유혹이 있나요? 그리고 그 유혹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키모 키모 킴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키모키모킴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이죠. 오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한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느껴지는데요. 서울은요 9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따뜻하게 무장하고 우리의 영도 무장해야겠죠?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여러분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바로 목요일은 아주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요일 서로에게 복을 전하는 날, 복된 목요일, 바로 보교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분께 어떤 이야기의 축복을 전하고 싶은지 함께 보내주세요. 사랑의 축복, 용서의 축복, 응원의 축복 등등 어떤 축복의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축복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떠한 이야기로 축복을 보내고 싶은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선생님도 좋고 우리 교회 담당 교육자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요.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께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쌀쌀한 가을을 지나며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복된 목요일 목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떠한 이야기를 보내고 싶은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감사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떠오른 그분이 있다면 어떤 축복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도 좋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께도 좋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좋으니까요.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플레이트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비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목요일, 복요일.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의 축복의 릴레이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5993번님이십니다. 오늘이 복요일이란 말씀이죠. 우리 복기훈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 목사님께 부어주신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젖먹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6206번님이십니다. 이미 소천하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오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하고 착하고 성실함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꿈에 나오신 게 마지막인데요. 꿈에 또 나타나셔서 제 부족함을 알려주세요. 눈물나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한마디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 한 장 오늘은 시편 68편 중 3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68편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예술 웃음에 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1: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모략이 없는 민족, 즉 분별력을 잃은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이 참 뼈아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고하지요. 이들은 자기의 종말을 헤아릴 지혜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지혜 중의 지혜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도망하게 했겠느냐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혈기부터 내니 연약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아빠 엄마는 변하질 않느냐며 수치를 줍니다. 회개 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송이는 쓰고 그 포도주는 독사의 맹독과 같다고 해요. 주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과 풍요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오늘의 형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형통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면서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둘째, 심판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35절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6절에서 반전의 은혜가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무력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해요. 자기 죄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 자녀를 벌하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부모처럼 말이지요. 우리 또한 죄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무너져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가 이 세상 것을 좇아 살면서 집안이 무너져 갈때 남편과 자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기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자기 죄를 보셨어요.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판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37절과 38절에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내가 헌신과 정성을 쏟은 그 대상이 정작 위기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섬겨온 것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어떤 우상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하는 반석은 어디인가요? 세무조사와 구조조정, 사춘기 딸의 수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심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보증 사건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5남매 중 막내라는 특권으로 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한 뒤에는 물질 욕심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빚 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거룩보다 내 유익을 좇아 살았지요. 이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회사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시게 투자했는데 하루 등락폭이 억 단위가 되기도 했어요. 분별력이 없던 저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유흥업소에 가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영업도 하고 술 대신 골프와 선상낚시 접대가 더 건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29절 말씀처럼 악행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퇴직금을 은행 대출비를 갚는 데 썼습니다.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기에 물질 욕심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큰딸의 심한 사춘기로 고난을 겪던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인을 통해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이후 말씀을 들으며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나의 피할 반석으로 여긴 죄를 깨닫고 돌이켰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저의 간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주식 투자와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두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0: 나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해요. 우리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전사처럼 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 실족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열매를 따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독을 삼키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오직 주님의 손에 저희의 생사와 복을 맡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응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데이트를 하시나요?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데이트 삼아서 요즘은 강변이나 공원에 나가기에 딱 좋은 날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서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최근 청진에서 20대 남녀가 김씨 일가의 동상 주변에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순찰 중이던 이들에게 단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커플은 사복을 입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혼인할 나이에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죄냐며 항의했다고 하죠. 결국엔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북한에선 이렇게 연인이 둘이서 마음을 편하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숨어서 만나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현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범한 일상까지 지나친 감시와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북한 땅 가운데 책임과 존중 안에서 평범한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 해피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또 이 가을날 데이트를 즐겨 하실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천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너는 축복의 씨앗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 땅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날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죠. 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5989님. 아,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러 가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은행잎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의 지체들도 모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3313님이 주셨는데 와 이거 지금 직접 찍으신 걸까요? 노란 단풍 나무 사진이랑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 한

하나 둘 다섯 분이 서 있는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고, 그리고 북한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우리는 지금은 가보지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집안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0208님. 저는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북한의 크리스천이나 지하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 함께하면서 통일이 속히 와서 서로 교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와, 통일이 돼서 함께 교류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속히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모처럼 쉬는 날에 이렇게 일부러 한자 한자 적어주셔서 우리 0208님 어떻게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이 들리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건 더 큰 은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0208님. 인천 강화도에서도 출석 인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다시 업무 복귀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상 중에 이렇게 짧게 짧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0018님. 이런 기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석인사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샵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그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이노스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샬롬, 여기는 경주입니다. 며칠 전에 칠순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남북한이 나뉜 지도 70년이 훨씬 지났네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468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경주에서 찾아오신 분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4687님 칠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 땅과 가까운 강화도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0316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하시면서 한자 적어봅니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6401님 고흥에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면서 저는 지금 쪽파 벌레 처치하러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이 바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데 근데 덥지 않으실까요? 고흥은 날씨가 좀 어떨까요?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0782님 쪽파에 벌레 처치하시면서도 우리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는 걸까요? 지금 한 편 차이도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같이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니다. 한 편 차이. 고흥에서 듣고 계신다던 우리 0782님도 그리고 공주에서 오신 7717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 한 편 차이 도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9137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은 데이트까지 단속을 한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설릉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그 장소에 제약이 있던 단속이 됐던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 연애에 대한 환경도 그리고 말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 차이 문제는 흔히 데이트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나랑 데이트할래? 우리 데이트할래요? 데이트하고 왔어요 라고 했던 데이트하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나의 벗, 벗하다, 뭐 벗이 되다 뭐 이런 거겠죠. 2번 산보하다. 산보, 산보를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 데이트 가자, 데이트라는 말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112님이 연애하다라고 우리 아마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연애하다는 연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할 때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하다를 북한에서는 데이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벗하다 혹은 산보하다. 한 표음 차이를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던 분들은 아 글쎄요 이거는 우리말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표현들을 잘 들어보면 북한 표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일제의 잔재라고 할까요? 우리의 표현에서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지방에서도 이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1번 벗하달까요? 2번 산보하달까요? 진짜 한 뼘 차이네요 하시면서 5189님 그쵸 한 뼘 한 뼘 근데 이 한 뼘들이 모이면 정말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언젠가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뭐 산책도 하고 같이 뭐 산도 가고 그럴 날이 오겠죠. 교회에서도 같이 뭐 산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한 뼘 한 뼘을 좁혀보기를 원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도 계속 나눠주셔도 좋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도전을 해주고 계세요. 한뼘 차이,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벗하다, 우리의 뭐 말벗 이런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이런 일제의 그런 잔재가 같이 있는 남과 북이라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한가롭다라는 뜻의 산, 걸음이라는 뜻의 보라고 해서 유의보가 아니라 산보, 뭐 우리도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를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릴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도전해주세요. 북한에서 데이트하다,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을 벗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보하다라고 할까요? 중국 연변에서 온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연변이랑 이북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번 산보를 도전해 주셨어요. 6077님,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뼘 차이 보내주고 계시죠.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흔히 하는 데이트는 조금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데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요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벗일까요? 산포일까요? 데이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전 어른들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4849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9959님은 오늘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도전이 잘 맞춰주셨어요. 찬양 들으며 모처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792님도 2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쓰던 단어인데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수업하러 가면서 도전해주신 8291님, 힌트 듣고 이렇게 한번 정답을 바꿔봅니다 하셨던 6606님도 계신데, 저의 힌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70이지만 그래도 저는 산보

홍보를 하러 갈 거예요 라고도 보내주신 1961님도 계신데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남과 북이 데이트할 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을 좁혀보는 퀴즈.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누구실까요? 정답 산뽀하다를 보내주신 분들, 산뽀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산뽀하다가 저는 일본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셨는데, 일본말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산포라는 산책이라는 뜻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본말의 잔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산보하다 2261님, 와, 아내분이 좋아하는 꽃을 보러 우리 산보하러 자주 가시는군요. 근데 그쵸, 우리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조차 커플들이 당당하게 가지 못한 그곳에서도 단속을 당했다던 소식과 함께 오늘 한뼘 차이를 전해드렸는데,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정답을 보내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남편과 산포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7222님도 보내주셨고요. 저는 우리 아내와 다투었는데 선물 타면 선물할게요. 1505님, 아니 선물을 안 타셔도 선물을 주시면서 좀 이렇게 화해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505님. 오늘의 정답 그래서 산보하다. 북한과 다른 듯 비슷한 듯 하지만 산보하다라는 말을 저도 쓴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어릴 때 형 누나들 동네 청년들 산보 간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북으로 선교 가서 북한에서 함께 산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0979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날에는 교회 단위로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산보하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겠죠. 북녘의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되는 평범한 하루가 되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알아가니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셨던 9496님의 고백에 아멘과 도전을 선포하면서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로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보고 아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을 보고 저런 분이 하면 선배야. 선배 몇 명 나간 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학자지. 응?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믿고 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내가 안 했어. 아직 모르겠어. 절대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일반적인 학문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세계를. 그러나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학문하고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회에 가서 봐요.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결론을 짓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도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야 쓰는 말.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실험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학과 의학과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학문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은 학문일 수도 없다는 것이 장종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신학을

0: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사변화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읽어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이 멀어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인가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미국 전역의 개신교인 29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19%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 26%가 일주일에 몇 번, 14%가 일주일에 한 번, 22%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항목에 90%가 동의한다라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갤럽에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해 1대1 개별 면접으로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4%가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39.1%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9.3%가 매주 한 번, 11.4%만이 매일 한 번 이상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카피풀에서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 710명 중 43%가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응답자의 10에서 20% 정도만이 성경을 매일 읽고 있고 3분의 1은 불규칙적으로, 3분의 1은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구원이 주는 혜택만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구원받은 후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교회 가서 혹은 구역이나 소그룹, 교회 학교에서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가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제 가족이 산 증인이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제 삶을 달라지게 하고 삶의 의미를 갖다

준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도 결국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지 않는 하루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성경 말씀은 어느새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 있다는 단순한 원리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쁜 일상입니다. 현대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바쁘게 생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면서 왜 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읽지 않고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예 바빴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라고 하실까요? 바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솔직히 바쁜 것보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두 번째, 성경이 멀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곧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절실히 아멘으로 하답할 때 생깁니다. 날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단순히 어떤 정보 혹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읽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마음으로 읽습니다. 사실 성경은 러브스토리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면 가능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어의 색깔, 글씨체, 심지어 구두점과 행간의 여백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멀어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은 얼핏 보면 이해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간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소한 이름과 지명들은 낯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이 연대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몇 백년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연대기 성경 읽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겁 없이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청자를 받아 몇 년간을 해봤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치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희망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 예술치료 인성발달연구소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2026 가을 사모예 수다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목회사역 가운데 심과 위로를 나누고 싶은 사모님 우선이며 10월 15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리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강교회가 10월 25일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정조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정윤아 탈북 방송인이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469-709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천교회에서 교회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의 만 50세에서 58세의 성도이며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623-72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교회가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성산교회에서 금요 찬양과 기도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워십팀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7-425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0: 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변화산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이 변화산 이야기는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면 모를 수가 없는 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모든 곳에 다 등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서 좀 읽어봤다 또는 들어봤다 하면 이 이야기는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전해진 이야기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되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연결되는 흐름을 따라서 맥락을 확인하고 읽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 보내셨던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해가 지도록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직 있는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더랬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있던 5천명, 아니 남자만 5천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리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는 곧이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의 길이 고난과 배신과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여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셨죠. 바로 여기까지 이 얘기하신 다음에 그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광채가 나고 변화되었던, 눈부시게 변화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함께 오르셨던 겁니다. 자, 주님은 거기서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은 이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신 후에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진행된 맥락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뭔지 살펴보죠.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셨어요. 예,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에 빨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옷이 하얗게 무슨 좋은 표백제를 쓰셨는지 하얗게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용모 그 모습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 예. 자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말하니 얘기를 했어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아니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모세 하필이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 했을까요? 피부에 광채가 났던 두 분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부에 광채가 나는지 피부 미용에 대한 얘기 했을까요? 한국에 무슨 뭐 올영 뭐 이런 데 가니까 좋은 화장품이 많더라 뭐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어요. 왜요? 아,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못 들으면 나중에 마가복음 강의, 마태복음 강의 할 때 들으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 분이 만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오직 어디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졸면 안 돼요. 나중에는 못 들어요. 예.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얘기, 이 세 분이 만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 살짝 엿들어 볼까요? 예, 예. 귀를 쫑긋 세우세요.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같이 읽어보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가 뭐예요? 우리말로 별세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좀 유식하고 점잖은 사람은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지 않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원문에서도 그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조금 재밌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 중에 원문을 가장 직역한 축에 들어가는 ESV 성경이 있는데요. ES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그들이 그의 departure, 떠남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말 요새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중요합니다. 별세라는 말, 우리말은 한자어로 이 개역개정성경은 한자말로 아주 점잖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근데 꼭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더군다나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만이 아니고 departure라는 말을 보니까 그것보다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departure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떠남과 출발을 우리가 의미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떠남과 출발 그러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떠남과 출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구원의 여정을 출발했다. 그래서 어디를 가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 오랜 영적 여정을 그들이 떠났다, 출발했다 할 때도 departure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떠나심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번역하면 아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말.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로 별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의미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하나 더 깊이 적용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 떠나심의 함의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죽으셔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영적인 출애굽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별세, 그의 떠나심과 바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떠나심은 곧 제2의 출애굽이고 제2의 출애굽을 따르는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이 땅에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떠나는 departure, 바로 그 departure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변화산,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영광의 광채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잠들고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뭔가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연관되는 장면이 있죠. 어딥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에 오르사 거기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쿨쿨쿨쿨쿨 잠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하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께서 그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바로 그곳, 그 겟세마네. 저는 누가가 오늘 9장의 이 변화산의 장면과 너무 똑같은 22장의 그 장면을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9장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곳은 바로 그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그 길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비슷한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요렇게 던지면 닿을 만큼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바로 그 내용, 그 아버지의 뜻 예수께서 받아들이시고 결국에는 그 길로 걸어가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미 확인해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까 보셨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율법, 모세의 오경,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분류 방법으로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틀어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는 전선지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말하는 부분은 후선지서, 합쳐서 모든 것들이 다 선지서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들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예수와 함께 율법과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순환의 길에 관해서 말한 것을 두고 그 별세, 그 떠나심에 대하여 말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는데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설득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강권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거기가 뭐 하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던 바로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원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바로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꽁꽁꽁 숨어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면 구약 성경 전부가 되는 거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전체에 써 있는 내용이 그것이고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별세하실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건 그분의 죽으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분의 떠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의 떠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여기서 이미 승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이 죽으심, 별세, 죽으심으로 이 땅을 떠나실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의 그 놀라운 떠나심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떠나심에 관해서 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오히려 어두운 그늘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산의 영광 휘황찬란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승천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 앞에 있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승천의 장면을 누가는 24장 5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아마도 감람산으로 보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departure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영광의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지옥 끝자리까지 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을 따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잘 안 되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안 되냐? 변화산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목장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신기루보다 더 위험한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따먹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0: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그 변모된 그 사건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기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입 밖에 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그곳에 영원히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예배당 짓고 그저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하고 평생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과 동시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의 영광, 구속의 언약을 몸소 담당하신 그 종의 영광이 마지막에 어떻게 전혀 다른 언덕, 예루살렘 바깥의 그 흉악한 해골의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제자들은 당시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너무 좋은 거 보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좋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그 꼭대기에 구름같이 빡빡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그 음성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앞에 있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열방의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과 함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그 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효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백성들을 돌보셨고 또 그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 눈앞에 어려움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진 찬양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 묵상 나눔 여러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풍성한 찬양으로 힘을 내보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새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간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키나 찬양단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에 이어서 아이노스의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힘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부산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의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부산 지역을 대표해서 포도원교회 찬양대도 오늘 함께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한 목소리로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하나 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자리, 여러분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합창제를 축하하면서 포도원교회 김문은 원로 목사님과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차유미 PD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김문은 원로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대합창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7개 팀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대표교회로 포도원교회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문은 원로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김문은 목사입니다.
1: 네, 우리 포도원교회가 참 자랑스럽게도 부산에서는 대표교회로 이번 대합창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예예. 예, 예.
1: 네, 우리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목사님 예. 축하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2: 극동방송의 7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교회에도 천명의 찬양대가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큰 보람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성도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연습 과정 어땠습니까, 목사님?
2: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거의 매주일 오후에 연습을 하시고 하니까 이건 너무 큰 행사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매주일 연습을 하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1: 네, 200명이 넘는 인원의 오케스트라만 해도 40인조가 이번에 함께하게 되시는데요. 부산 콘서트홀이 최근에 지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예. 홀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예. 성가대가 이 무대에 서시는 것만 해도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2: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대원도 천명이 되고 하지만은 또 부산 콘서트홀은 아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처음 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 또 극동방송이라는 좋은 자리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빛내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1: 네, 매진이 됐습니다.
2: 예.
1: 그만큼 성도들의 기대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예, 예.
1: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또 합창제 함께하실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2: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일은 찬양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극동방송 70주년 또 이런 특별 찬양회를 갖게 되니까 감사하고 또 저희 포도원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되니 더욱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이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리니까 더더욱 깊어가는 가을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김문은 원로 목사님 당일에 또 음악회 함께하실 거죠, 목사님?
2: 네.
1: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네, 포도원교회 김문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합창제를 축하하면서 또 이번

0: 의산당을 축복하는 메시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서 포도원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포도원교회 전남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목사입니다.
1: 네, 전남수 목사님 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방송으로는 첫 인사가 될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우리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에 먼저 축하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2: 네.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국이 순수 복음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으로 증평이 나 있는데, 특별히 70주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그렇게 축하드리고, 금번 또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더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1: 네. 목사님, 그 포도원교회 이제 부임하시고 우리 성가대 연습과정을 보시면서 그 열정도 같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습과정에 우리 성가대원들 열정 어떻습니까?
2: 아, 정말 대단합니다.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다시 오후에 모여서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정말 뭐 천상의 하모니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듯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요, 목사님. 부임 소감 좀 한마디 들려주시죠.
2: 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7년 이렇게 한결같이 복되게 목회하신 곳에 왔는데요. 아버니가 참 너무 귀하고 또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옛적 신앙을 회복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새벽을 깨우는 대한민국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연착륙하고 또 복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네. 전남수 목사님 또 이번 찬양대 합창제 현장에서 뵐 수 있겠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목사님 뵈면 또 악수 꼭 하시면서 용기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가 열립니다. 전국의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오늘 저녁에 펼쳐지는데요. 부산 지역을 대표해서 포도원교회 찬양대가 함께합니다. 포도원교회 김문은 원로 목사님도 전남수 담임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 최유미 PD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국의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제의 자리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함께해 주세요. 티켓 오픈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주차는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됐고요.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부산 시민공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찬양 합창제 참석하실 분들은 주차 공간과 또 행사장 주변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자리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하셔서도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정말 정성껏 전국의 찬양대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 만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 1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합창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찬양대들이 부산 땅 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 1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4시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 근본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하다만 계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육체 인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때 계산해고 하나님 보내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장종현 목사가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까? 돈이 많은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쳐다보니까 물만 먹고 16년에는 배고팠다 그런 거 들었잖아. 노량진에서 토큰 하나면서 걸어 방배든 걸어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한테 뜻이 뭔가에 쳐다보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6년 반을 했어. 저기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는지 알아? 너는 전도사로 가고 뭐냐면은 운전하지 마라. 전도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들었지. 예수님의 정신 희생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전부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예수 믿는 정신이야.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언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신자고 또한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설립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휴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길이 나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토론하고 관찰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 되는 것이 장목사의 주관이에요. 신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또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생도 행복도 영육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는 못합니까? 절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한다 그래도 1년 2년은 갈 수 있어도 자꾸 가만 갈수록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척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여놓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막 이렇게 나만 원고 놓고 막 이렇게 해만 유창하게 하고 내만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다. 그걸 뭐가 똑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믿음으로 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찬양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마커스 50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첫 찬양으로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아름다움의 은혜를 더하다 모자 전문기업 엘림 인터내셔널에서 엘그레이스 모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얻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유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 두근두근 창조과학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또 기도 제목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담긴 말씀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예쁜 이미지 말씀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고피님 안녕하세요. 방송하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최일수입니다.
0: 네, 이사님 한 주가 정말 빠릅니다. 벌써
1: 네,
0: 이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가서 창조과학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식물의 특성인 광합성, 그리고 또 꽃잎이나 잎사귀, 또 줄기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패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웠고요. 식물

0: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수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난 시간 후에 꽃잎 한번 살펴보셨어요?
0: 마침 저희 친언니가 또 생일을 맞아서요.
1: 네네.
0: 주말 동안에 제가 꽃을 볼 일이 많았어요. 네. 꽃다발을 좀 선물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창조과학 시간에 배운 피보나치 수열 한번 봐야겠다 하고 유독 유심히 봤거든요.
1: 네.
0: 정말 이게 알아야 아는 만큼 더 보인다라는 말이 이런 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도 아마 이 창조과학 시간 이후에 꽃을 더 유심히 보시면서 아 그때 이 피보나치 수열 말씀하셨었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과 관련한 DNA 유전 정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1: 초등학교 수준으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확실한가요?
1: 네네.
0: 네.
1: 피디님 혹시 부모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많이 닮으셨나요?
0: 아,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아주 좋은 것을 다 닮기는 했지만 저희 네. 아버지를 조금 더 닮은 것 같기는 합니다.
1: 아, 네. 네. 우리가 그 부모님을 닮는다 할 때에 뭐 눈이 닮았다, 뭐 발가락 모양이 닮았다, 뭐 소설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0: 네.
1: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은 DNA 설계도에 담긴 정보 덕분입니다.
0: 오.
1: 그래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0: 네.
1: 혹시 캐치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우리 몸을 만드는 생명체의 설계도, 즉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0: 오늘 보기 두 개 있죠.
1: 네.
0: 1번
1: DNA.
0: 2번?
1: 2번 QR코드.
0: 아, 네. 오늘 정말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1: 네.
0: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추시고 선물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문제 속에도 답이 있죠.
1: 네.
0: 네, 1번 DNA, 2번 QR코드. 우리 몸을 만드는 생명체의 설계도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할지 오늘 나눌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정답을 남겨주세요.
1: 네, 피디님 혹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99.4% 정도 같다는 주장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0: 이게 제가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과학 시간에도 들었고요.
1: 네.
0: 계속 나왔던 주장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유전 정보는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르고 또 각 사람마다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유전 정보는 우연히 생길 수 없고 혹은 또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로 새로운 생명체, 즉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 네. 이사님, 우리가 흔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신 이 DNA 염기 서열, 이게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이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 얼마나 진행됐나요?
1: 네, 그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염기 서열이 100% 해독되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0: 네.
1: 그런데 이 해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많이 속습니다. 100% 해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정보가 전부 해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염기서열의

0: 물리적인 배열이 100%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이 만약에 28글자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1: 네.
0: 지금 그 순서가 A부터 Z까지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XYZ까지 끊김이 없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염기서열이 개수가 30억 5,500만 쌍인데요. 이 30억 5,500만 쌍의 염기서열 순서를 이어붙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판독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해독이란 단어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좀 전에 DNA 안에 유전 정보도 설계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설계도 안에 담긴 유전 정보를 전부 해독을 했다는 의미는 또 아닌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지만 염기서열이 딱 네 글자 AT 조합과 GC의 정보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네. 예를 들면 그 정보 안에 키는 이만큼 자라라. 뭐 눈의 크기는 이 정도 되라. 또 눈동자 색은 뭐 갈색으로. 뭐 머리카락은 곱슬로 만들어라. 이런 것 같은 정보를 네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1: 이사님, 그러면 말하자면 염기서열에 담긴 모든 정보가 해독된 게 아니라 알파벳 순서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네.
1: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염기서열의 유전 정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해독이 됐나요?
0: 얼마나 해독되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 한 20, 30%?
0: 30%
1: 되지 않았을까요? 틀렸나요?
0: 네, 염기서열의 유전 정보는
1: 네.
0: 저희들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DNA가 30억 쌍이라고 말하는데요.
1: 네.
0: 이 30억 쌍 중에서 2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해독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에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1: 택도 없었네요.
0: 네,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1: 네.
0: 이 1에서 2% 정도의 단백질 암호화 영역이 해독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또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1: 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 100% 해독됐다는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알게 됐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의 전달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목만 알려주는 정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저희를 대신해서 한국창조과학회에 속한 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또 이 한국창조과학회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청취하고 계신 방송가족분들도 이 사역을 더 많이 알아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학회 여러 가지 행사나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회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제 3일 남았죠. 10월 18일 우리 부민교회에서 한국창조과학회 세미나도 열리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한국창조과학회가 더욱더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코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부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 또 유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DNA의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것, 또 그 안에 담긴 유전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야기 중 하나가 있죠.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9.4% 일치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수치만 보면 사람과 침팬지가 정말 비슷하고 또 진화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99.4% 일치한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주목과 논쟁을 불러킨 연구는 2003년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모리스 굿맨이라는 교수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0: 네, 선임,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99.4%가 같고 만약 0.6%만이 다르다면 사람

0: 사람과 침팬지가 거의 유사한 생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진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네. 영화들도 참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상한 건 아까 지금까지 해독된 유전체가 2만여 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랑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되나?

0: 논문을 쓸 때는 그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후에 실험하고 또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피디님은 조금 전에 언급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 정보가 99.4% 같다라고 하는 논문에 사용된 유전자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1: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런 제목만 본 것 같아요. 유전자 몇 개를 비교한 연구인가요?
0: 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유전자 중에서 침팬지와 공통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유전자. 자그마치 몇 개냐?
1: 네.
0: 97개입니다.
1: 97개요?
0: 네. 이 와. 97개를 찾아서 그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1: 97개도 공통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유전자의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과 원숭이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유전자.
1: 네.
0: 이걸 비교했으니까 90% 이상 같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만약 사람 유전자 전체와 그리고 유인원 종류인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의 유전자 전체를 비교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공통된 걸 분석했으니까 당연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0: 네,
1: 유전자가
0: 그렇죠.
1: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진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뒷받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네, 정확합니다. 바로 네. 그것입니다. 연구의 설계 자체가 사람과 침팬지가 가깝게 나오고 또 반면에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보다는 멀게 나오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거죠. 논문이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피디님 보시기에 침팬지가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에 가까워 보이십니까?
1: 당연히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런 사진만 봐도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에 가깝다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1: 네.
0: 방송하자 여러분, 제 앞에 앉아 계신 고피디님은 눈도 크고 또 하얀 피부를 가진 굉장한 미인이세요.
1: 감사합니다.
0: 제 눈에 보이는 피디님의 모습이나 형상은 피디님 육체 안에 담긴 DNA, 유전 정보 안에 담긴 설계도의 결과인 거죠.
1: 네. 네,
0: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고릴라의 눈 모양이나 피부의 점거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제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고릴라 같은 눈과 털이 복슬복슬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정말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왜 진화론이 허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우 97개 유전자를 비교해서 침팬지가 사람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대대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마치 이러한 유전 정보가 진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네. 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1: 이사님, 그러면 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유인원과 사람의 모습과 특성에 있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해요.
0: 네. 침팬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침팬지 유전자가 단지 1, 2% 다르다고 논문을 통해서 주장했지만
1: 네.
0: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체의 수십억 개 염기서열을 철자 대 철자로 딱 정렬을 시키면 89% 정도 동일합니다. 그 차이인 11%의 차이는 염기서열의 숫자로 계산하면 3억 3천만 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큰 차이는 진화의 다리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유전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 네, 이사님, 단지 몇 퍼센트의 차이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유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0: 네, 3억 3천만 개이니까요.
1: 네.
0: 네, 방송어제 여러분들은 유인원과 사람은

0: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공통조상에서 후손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1: 아멘. 아멘. 이사님, 제가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대 인류는 모두 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정보를 접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그 말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논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어떤 가계의 혈통을 추적한 논문인데요. 미토콘드리아 변이 속도를 분자식의 원리로 역산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모계의 가계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1: 이사님, 미토콘드리아가 뭔가요?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네, 요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용어인데요.
1: 네.
0: 쉽게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세포마다 들어있는 초소형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쉴 때, 그리고 몸속에 들어오는 영양소와 산소를 태워서 운동할 수 있도록,
1: 네,
0: 또 머리를 써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힘, 즉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오.
0: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달리기를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죠.
1: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들어있나요?
0: 네, 뭐 이것이 몇 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포의 종류와 또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수십만 개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일반적인 인체의 체세포, 피부나 섬유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한 개당 약 한 수백 개에서 또는 천 개, 이천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1: 와, 세포 하나에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0: 네.
1: 세포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그 수도 달라진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0: 네, 우리가 부모님의 눈을 닮아서 눈 모양이나 또는 발가락 모양이 비슷한 것은 이 설계도에 담긴 정보입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생명체의 설계도, 즉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 1번.
0: 1번 DNA.
1: 2번.
0: 2번 QR코드.
1: 네, DNA일까요? QR코드일까요? 네, 정말 쉬운 문제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오늘의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할 일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출제해 주시죠.
1: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생명체의 설계도, 즉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0: 네, 1번.
1: 1번 DNA.
0: 2번.
1: QR코드.
0: 네.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 QR코드는 아니겠죠? 1번 네. DNA입니다.
0: 와, 네. 저 순간 QR코드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상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정답은 1번 DNA였고요. 이사님, 이상하게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자꾸만 질문이 생겨요.
1: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0: 그러면 그 사람의 인체 세포 수는 몇 개나 되나요?
1: 네. 미토콘드리아 들으니까 또 세포 수도 네. 궁금하시죠?
0: 네.
1: 네, 일반적으로 몸무게 70kg 그리고 키가 170cm 정도의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인체 세포의 수는 약 30조에서 37조 정도개로 추정을 합니다.
0: 와, 30조요?
1: 네.
0: 와.
1: 엄청나게 많죠?
0: 네.
1: 네, 그중에서 혈액세포가 약 90%

0: 84% 정도인데요. 또 그 중에서도 84%를 차지하는 적혈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심장 근육세포나 또는 팔다리 근육세포, 간세포, 혹은 뇌신경세포, 갈색지방세포, 또 여성의 난자에 주로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여성의 난자에는 만약에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수정 후 초기 분열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이 난자에는 10만에서 50만 개 정도의 매우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1: 와.
0: 한마디로 수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죠.
1: 와, 이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인체 신비, 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몸에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하게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신비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0: 네.
1: 내가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아무튼 PD님께 질문하신 것은 1998년에 N기본소라는 진화론 과학자가 미토콘드리아의 변이 속도를 측정한 후에 계산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약 6천 년 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연구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04년에 예일대학의 통계학과 교수인 조셉 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현재의 인구수, 그 당시 2004년의 인구수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부모, 그리고 인종의 번식과 인구 증가율을 모델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1: 네.
0: 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은 약 169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69 곱하기 30 하면
1: 5000
0: 네. 네. 7년이 나옵니다.
1: 아.
0: 네. 5070년인가요? 어쨌든
1: 그럼, 네.
0: 예. 약 5000년 전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와, 그런 연구도 있었네요. 5000년 전이면 대략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4년 당시의 실제 인구, 그리고 대륙간 지리적 격리, 또 이주율, 또 항해술의 발전, 이런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1: 네.
0: 이 연구를 진행하신 조셉 창 교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 네.
0: 인류는 유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서로 고립된 집단이 아니라 불과 수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지구 전체에 걸쳐 족보가 촘촘하게 엮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친족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연구로 꽂힙니다.
1: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진화의 증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설계의 증거, 즉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는 이 증거들이 많아지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늘도 여러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유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쉽게 나빠진다면 스밤스 리스트를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른의 기분관리법이라는 책에 나왔는데요. 스밤스는 뭐냐면 슬립, 잠,

breath, 숨, agony, 아픔, 밀, 식사, surrounding, 주변 환경,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 환경과 수면 상태 체크해보고요. 두 번째로 숨을 충분히 깊이 들이내쉬고 있는지, 공기가 탁하진 않은지 체크합니다. 세 번째로 몸에 있는 통증을 속히 치료하고 고민과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도록 노력합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이고 건강한 재료의 식사를 하도록 신경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잠언 말씀도 떠올라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이 더욱 기쁜 하루하루 되길 소망해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소박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몸은 아주 정직해서요. 어젯밤 잠을 깊이 못 잤거나 숨을 헐떡이며 바쁘게 뛰었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책상 주변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 소리 없이 비상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동시에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체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 기분이 유난히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섭섭하거나 날카로워질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 전에 먼저 내 몸과 이 주변을

가만히 챙겨봐 주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고요. 주변도 조금 정리해보고요. 그런 것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신을 귀하게 돌보는 거룩한 청지기의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밤스는 몇 점인가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이 찬양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확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아멘 카드 이렇게 보내시면 오늘의 힘찬 오프닝 멘트와 말씀 카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8812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마음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 보느라 4시간밖에 못 잤더라고요. 제 수면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깨달으셨대요. 맞아요. 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날 하루의 컨디션을 하루 종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잠이 부족했다는 것 같이 깨닫게 됩니다. 충전 먼저 잘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수면으로 충분한 사랑을 나눠주기로 해요. 3045님, 스밤스 이야기 듣자마자 사무실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하네요. 라고 숨 크게 쉬어보신다고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런 상태를 결정하고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신선한 공기 너무 중요하죠. 숨 한번 크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건넨 이 따뜻한 축복 안에는 놀라운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범사가 순탄하고 육체 또한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탈진과 낙심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히 훈계하신다거나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먹이시고 곤히 자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피로 연약한 육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영혼의 평안과 함께 여러분의 몸과 일상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잘 돌보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샵 1069번입니다.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소리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스밴드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모른 척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정하게 챙겨주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쉼과 깊은 호흡, 그리고 정성어린 한 끼 식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을 넉넉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반갑게 얼굴 마주하는 홈커밍데이 행사 열리잖아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10시간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더 밝고 힘찬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남은 며칠 동안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지키시길 소망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정성실 작곡집 중에서 한홍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과 참된 기도의 능력은 제단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피의 제단 아래 머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과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의 기도를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세리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라고 집으로 내려갔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갈라놓았을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세 번째, 기도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복된 기도, 충만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가? 그것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절을 또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보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영적인 두 가지 질병을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여기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타인을 아래로 내다보게 되어 있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입니다. 이게 교만의 뿌리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린 과도한 확신과 과도한 윤리적, 도덕적 확신은 결국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비교의 덫에 반드시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우리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는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있지요. 또한 토색이나 불의가 없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금식을 두 번씩이나 꼬박꼬박 하고, 십일조에 대해서는 십일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십일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에 태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금식과 십일조와 감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을 저 세리 같지 않게 내가 하고 있다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는 나는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어놔도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의 성실과 또한 도덕적 요소가 있어요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랑의 근거, 또한 하나님은 부르고 계셨지만 실상은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은근히 뽐내하는 그러한 자기 찬양과 자기 숭배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근거가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어떤 뜻도 있지만, 혼자서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모습, 자기가 행했던 성적표에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기도. 그것은 십일조가 잘못되었고 감사가 잘못되었고 또한 그의 의로운 모습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성적표로 그것을 아랠 때 하나님 그것을 바리새인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신자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교묘한 방법과 계략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두지 말라. 자신의 경건한 감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는 멋진 기도에 빠져서 그는 흠뻑 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정확하게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죄를 아파하는 통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적 성적표, 삶의 성적표를 들이밀고 하나님 이 성적표를 한번 보아주세요 라고 외치는 외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엎드림의 자리가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의 제단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대충대충 하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먼저 직분을 받고 나는 이렇게 뒤처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그 뜻과 그 의도가 아주 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저 성전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21세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교만은 소리 내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 뒤에 숨어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를 모른 채 살아가는 교만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과 나의 성적표를 뽐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오직 이런 고백으로, 피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제가 섰나이다.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할 말 없는 오직 이 기도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복되고 충만한 기도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또 한 사람의 이제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자신의 업적과 삶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기 시작할 때 세리는 단 한 줄의 자격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찢어지는 비통함으로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화려한 수식어의 문장으로 담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 사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굉장한 이 단순한 감정적 동정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 죄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아주 속죄의 피흘림의 은혜의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피흘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가 기도하던 그 자리,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고 세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보았던 기도는 어린 양이 죽어가는 바로 그 피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피의 속죄를 바라보면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의 피, 바로 그 피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는 그 지점에는 바로 어린 양 피가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 아래 머무는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기도에 어린 양 피가 담겨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구약의 양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했지요. 이것을 상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양들의 피들은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다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충분성, 복음의 충분성, 바로 그 충분함을 믿고 우리는 그 능력 아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바로 이런 속죄의 충분성을 믿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 아래 거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공론 안에 삶의 성적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 그것이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이슬람의 기도의 열심을 봅니다. 금정산을 산책하다 보면 천일 기도 도량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는 불교 교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많고 더 열심히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건축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건축의 흐름이 자꾸 끊겨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열심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별을 둬야 할까?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 아래 가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도, 기도의 복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은 뻔뻔함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죄가 지옥에 갈 만큼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지만 그 죄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충분하기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룩한 신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하고 속죄 충분성과 또한 피의 충분성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줄이 메말라 계십니까? 아,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기도하면 매일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왜 이렇게 들어야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된다 된다 된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일 것이야. 나는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온전히 판단한 것이 그게 곧 기도지 않겠어? 나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해. 뭐 이런 다양한 기도에 대한 복음을 벗어나는 스스로의 판단과 기도가 난무합니다. 아, 난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자초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방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길을 여신 오직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로가 바닥났을 때, 내 기교가 바닥났을 때, 내 감정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 세리처럼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는 능력의 기도, 굉장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영역은 강조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바닥났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그 출발과 끝은 주여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내가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 양 피의 보혈을 바라보며 제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그 기도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은혜를 안고 삶의 자리로 가정과 일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님은 이 기도를 정리하시면서 충격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성경을 자주 말씀드리면서 성경 요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수많은 무수한 반전과 역설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역설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도 이런 역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과 반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대의 청중에게는 천지 개벽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반전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철저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야, 저 사람 너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정말 이 나라의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야, 저 사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결과 훨씬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했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까닭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겸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겸손한 감정이나 겸손한 태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빨리 응답받는다면 겸손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십일조를 잘했고 또한 겸손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교모의 위장된 또 다른 바리새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고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속죄의 은혜, 그 제단을 바라보는 기도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나의 사랑한 가족들과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다는 이유 하나 외에는 제가 저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부모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조차 안 하는데도 턱턱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피의 보혈을 의지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붙이기 시작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짓눌려 올라왔지만 집으로 내려갈 때는 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제와 또한 기도의 응답에 평안을 안고 내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게 직업이

딱 바뀌었다든지, 이제 로마의 압제가 사라졌다든지, 뭐 자기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됐다는 뭐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격과 그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예배당 구석에서만 드리는 영적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냐를 시간과 정도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간 세리처럼 우리 역시 주일 예배당에 문을 났을 때, 아, 오늘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꽝꽝 묶인 그 갈등의 문제,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현장으로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저는 기도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기도가 한 문장, 한 단어일지라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구속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분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충분성을 믿지 못할 때 자꾸만 내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나답지 않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 그 기도는 공허해지고 오히려 그 기도가 메말라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냥 가슴을 치십시오. 장황한 문장을 만들어낼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체험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피 아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드렸던 기도, 그래서 충만할 것 같았지만 훨씬 더 공허하게 나를 찾아왔던 그 지치는 기도를 중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제단을 향한 그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눈물을 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그리스도 피 아래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디 탄식 속에서 성령이 함께 탄식하시는 그 기도의 체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과연 우리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유월절 밤에 보았던 그 모습은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 내가 피를 보면서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 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기도에서 복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정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성적표나 시험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좀 더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온전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성적표를 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짧고 명료한 그 기도에서부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까지 오직 그리스도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피의 기도의 공동체, 복음의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그러나 다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날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십자가 바라봅니다. 슬픈 운명과 죄를 다 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위에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죽었음을 기억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그러나 다 세어봅니다.

떠볼 수가 없습니다. 주리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의 고백입니다. 차마 다 셀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 이 저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감격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주류의 음성이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찬송가와 같은 제목을 쓰고 있는 곡인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내 사랑이 널 지켰는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내 마음의 모든 슬픔 녹이시네. 내 삶을 이루는 어느 것 하나에도 감사함과 만족함 없을 때, 믿음 잃은 나의 맘 절망 속을 헤매일 때,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귀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말씀드리네.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다 세워볼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혼자인 듯한 외로움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던 날에도, 또 마음속에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우리 같이 아멘으로 올려드릴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우리 같이 고백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은혜의 오프닝 말씀,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의 가사가 새겨진 멋진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 말씀 엽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분 추첨해서 맛있는 선물, 가을날 여러분 힘내시라고 P&L푸드에서 드리는 추어탕 밀키트 선물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또 긴 글은 10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코너가 있는 목요일인데요. 듣고 싶으신 찬양 같이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아멘과 함께 신청곡 같이 보내주시면 들려드립니다. 0116번님의 신청곡 나의 갈길 다가도록, 크룩스와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라멘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이 흐르는 동안 저도 힘차게 같이 찬양했는데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행저술라 가족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15분이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1687님, 아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네요. 곧 추위가 다가올 텐데 마치 사계절이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이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흐르는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챕터가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인생의 가을날을 살고 계신 분들도, 꽃 피는 봄, 푸르른 여름날, 또 이제는 잎이 시들고 또 눈이 쌓인 겨울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삶의 계절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날 우리 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주님께 영원히 찬양 올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신호 대기 중입니다. 7823님 수원 권선동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정동에서 광명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8681번님도 오셨고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가을가을한 저녁 밤기도 갑니다. 이번 주 전도잔치에 보내주실 영혼들 위해 눈물로 씨 뿌리러 갑니다. 0552님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오늘 부산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기다리고 또 기도해 주셨을 시간 극동방송의 전국 찬양대합창제 성가대합창제가 잠시 후 부산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부산의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제 가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듣고 계시다고 아 0191번님께서 부산입니다. 찬양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346님 퇴근길입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참 짧은 사연이지만 많은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힘내세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떤 시간을 지날지언정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붙잡고 힘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맡길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오늘 신청해 주신 이 찬양을 들으며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까지 먹이시는데 나를 잊지 않으시지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덕에서 듣고 계신 8244님, 많은 약이 있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속 시원한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라고 재미있는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8244번님이 아니라 6244번님이시네요 영덕에서 듣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신약과 구약 많이 먹어야 하는데 괜히 찔리네요. 말씀도 봐야 하는데. 3635번님 아멘 보내주셨고요. 0490번님, 6753번님도 아멘. 그리고 이 9870번님은 수원에서 퇴근길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합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괜찮고 말고요. 안 괜찮은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5062번님께서 신청하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린 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들려드려야죠. 우리 5살 친구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내일 모레로 다가온 정말 뜻깊은 시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기도해주고 계시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아,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홈커밍이라는 것이 집에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누구나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운영위원님들, 동역자님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졸업생들과 현 단원들까지,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축하의 자리, 이 홈커밍 데이 행사가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 그동안 방송에서 소식 접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꼭 참석하겠노라 약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4291번님께서 혹시 토요일 홈커밍데이 유튜브로도 생방송 해주실까요? 해주셨는데요. 네, 그날 라디오 생방송,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에 여러분들을 한양대학

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된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셔서 제 얼굴도 봐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날 라디오 생중계는 물론이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에 오시면 좋고요. 또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 잔칫날이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또 특별히 그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음악회가 오후 4시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홈커밍 데이와 함께 축하음악회까지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밝히 여전은 찬양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강찬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살짝 티저를 해드릴까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데이 10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쇼에 강찬 목사님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 목소리를 지금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 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오래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떼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또 특별히 10시간 진행되는 홈커밍 라디오쇼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의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예배는 우리들 안에 예배 속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라고 하는 곳에 세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 중에 하나의 기구였던 금향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속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막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청사진을 받았던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 성막에 있는 금향단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향단,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 향기 나는 향수 나는 향이 나는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배 안에서의 기도, 개인 기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막 모형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향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이 금향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 모세가 받은 성막 모형 속에 성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곱 가지의 가구들이 있어요. 그 가구 중에 이 나머지 가구들은 먼저 얘기하세요. 지성소의 가구인 속죄소도 얘기해 주시고 물두멍과 번제단도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데 성막 건설의 제일 마지막의 기구로 등장하는 게 금향단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을 다 읽어보시는 것 중은 제가 발췌를 할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기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읽는 것만큼 우리 다음 교회는 저랑 똑같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착각은 아니겠죠. 출애굽기 좀 많이 묵상해 주시면 이 예배가 훨씬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그 제대로 묵상하고 계신지를 좀 테스트해 볼게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을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부터 들어간다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막들에 들어가요. 근데 성막들에는 성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맞춰보세요. 두 가지. 성막들에 있는 성기구 두 개.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아 좋아요. 예. 그래서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드리는 곳. 그리고 이제 회막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 성소가 돼요. 성소에는 기구가 세 개가 있어. 지금 막 나온 금향단 하나 있고 근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맞춰볼까요? 두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진설병 테이블이 있어요. 진설병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 쇼브레드라고 그래요. 이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온 12개의 빵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바꾸는데요. 이 빵은 생명의 떡 대신, 만나 대신,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 테이블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엔 뭐가 있을까요? 금등잔대. 여러분 보셨잖아요. 금잔대가 이쪽에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니까. 그리고 진설병대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저 밖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선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는 뭐냐? 말씀과 빛 대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속죄소가 있는 휘장 하나 가운데 두고 그 앞에 이 분향대를 놓으래요. 금 분향대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이 되도록 가장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지성소의 휘장 바로 맞은편 속죄소와 휘장 하나 사이 두고 앞에 있어요. 느낌 오세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설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내 속죄소 앞에서 이쪽에 생명의 떡 등잔대 생명의 빛을 제시하는 계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예배 안에 드려주시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성막이 우리에게 회복을 해준다면 이 기도에 우리들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들이 함께 모아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이나 혹 심지어 예배를 디자인하는 분이 훨씬 더 기도를 올리는 것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안에도 벌써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전에서는 밤낮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나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를 생략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향기라는 것,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얼만큼 우리 모두 함께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런데요, 진설병대나 등잔대에 대해서 디자인도 거의 이 금향단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몇 급이시고 뭘로 만들고 이거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금향단에는 추가로 진설병 할 때는 말씀하지 않은 추가된 메시지가 있어요. 같은 30장이죠. 출애굽기 30장 조금 더 내려가시면 하나님 뭘 만드시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샤넬, 에스티 라우다, 또 뭐가 있어요? 저는 폴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향수, 비싼 고급 향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향수의 레시피를 금고에다 둬서 아무도 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향수의 레시피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금향단 위에 뿌려지는 이 향수의 레시피를 모세한테 공개해요. 보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 레시피가 이겁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00세겔,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는 여러분들 아시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니, 물론 조금 저 요즘 MBTI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가리켜서 슈퍼 J라고 그래요. 되게 꼼꼼한 거를 잘하는 사람. 우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허걱한 게 제 이제 약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있던 그 숙소에 와서 제 그 옷을 봤어요. 장롱을 열어보더니 그 이 옷걸이들이 5cm 간격으로 정확하게 색깔별로 양말 서랍이 다 까만 양말, 하얀 양말, 여름 양말, 겨울 양말로 다 나눠져서 아주 슈퍼제이로 완벽한, 하나님은 저보다 더 심각한 슈퍼제이세요. 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면서 아론은 이렇게 내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하는데 요렇게만, 요런 향만 가지고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나한테 분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건 꼭 요렇게 해야 된다. 요거 500세겔, 요거 250세겔, 이거 250세겔, 이거 500세겔, 요렇게 합성을 해서 요 순서대로 잘 만들어서 올리브 기름 한 흰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걸 만든 것만 나한테 올려야 돼. 나중에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향을 올리는 사람 나중에 어딘가 레위기 가면 죽어요. 잘못된 이상한 향을 올려서 죽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뭘까? 묵상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 여러분들도 곧 느낌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올려드는 이 향기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대표 기도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 다닌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제자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당신이 하셨던 건, 주님 대신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지만 오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9절이, 6장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향을 올릴 때 몇 세겔, 몇 세겔, 몇 세겔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 관유를 어떻게 합쳐가지고 만들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그대로 달달 외워서 목사님이 없을 때 무슨 뭐 어디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외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어떤 축도 대용품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그 글자를 외워서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포뮬라로,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 네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복수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 무브먼트를 보면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3 무브먼트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를 회복하는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가장 많은 분량, 주기도문의 제일 많은 분량은 경외 기도. 따라 할까요? 경외 기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경외의 기도가 레시피의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들이 제일 먼저 이 금향단의 향에 집어넣어야 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요소는 경외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섹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안으로, 우리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너희는 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주어들이 주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우리 다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위해서 기도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중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는 사실은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오늘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지금 내가 필요는, 내 필요는요, 돈의 필요 있을 수 있어요. 병 진단을 받아서 건강에 대한 필요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는 내 필요, 내 양식, 내 용서, 내 시험이 아니고요. 뭐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는 우리들이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는 공동체적이어야 되죠. 마지막 무브먼트는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기도의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패턴.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 물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에 깊이 마음을 모아서 합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합심, 마음을 합한다. 그런데 합심 기도 중에 한국 사람,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합심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여기 연주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 뭐냐면 각자가 다른 악보, 자기 부르고 싶은 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주가 아니고요. 저거는 공회입니다. 소리 공회. 트럼펫은 트럼펫을, 기타, 뭐 드럼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는 합주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

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라는 헬라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죠? 심포니에. 오늘 저녁에 여기서 심포니가 일어나요. 7시에. 가온 솔로이스의 연주도 합주하기 위해서는요. 수십 일,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합주가 된다면 그냥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언부언하고 울부짖는 제가 통성기도를 나쁘다고만 보는 건 아닌데 통성기도밖에 모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향해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뭐 아론한테 이게 레시피를 공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론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그 향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레시피도 공개됐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집에 가서 내 텐트에 가서 내가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슨 향 독점하셔서 뭐 돈 벌으시려고 그러시나? 아니요. 기도는 personal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일 수 있어요. But never private. 절대로 나를 위한 내 카타르시스나 내 만족이나 내 영성을 개발하고 싶은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벌써 13년 전 일이네요. 저희 애들이 4명이 우리 자녀 4명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모여서 아빠한테 50세 생신 선물 하나 줬어요. 우리 음집실에 가면 그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넷이 사진관에 가서 아빠 50주년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자기네들 사진을. 나는 뭐 나가 원하는 좋은 걸 사줄 줄 알았어. 근데 그 사진이 제 마음을 너무 흡족하고 흠향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빠 생각하고 아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빠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네 명이 그 마음 마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각자가 너무 독특하고 개성이 너무 강한 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럼 사진관 가면 가족들 많이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네 명이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 개인이 아니에요. It's personal. 개인적인 기도가 내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기도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성도들의 기도가 뭘까를 우리들이 회복한다는 뭘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중에 지금 나는 필요가 많이 이제 채워져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요구할 거나 간구할 거 없는데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 함께 있는 우리 포도원 식구들 여기 있는 다른 가족들 처음 나오신 성도님의 필요가 뭘까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지체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포도원 식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그 삶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만 시험에 안 빠지면 되세요? 우리 안에 한 분이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무브먼트는 우리 대표 기도로 해주셨거든요. 이 두 번째 무브먼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들어가겠는데 Alas, it is better to say we live in order to pray rather than pray in order to live. 그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거기다 의역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사는 공동체다. 우리 다음 교회는 살기 위해서 각자들이 도생하는 각자 기도의 삶을 지향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성막기도가 우리에게 회복해 주.

0: 것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복음을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승리는 군사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그의 능력도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더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안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안전과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보호장치가 있으신가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재물, 현재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평생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 속에 놓인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 되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좌절감,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답답함, 영적 나태함, 식은 열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또 다른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구별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의미는 즉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와 또 불확실성으로 허둥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 평안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 믿으며 찬양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의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요. 이상혁의 감사해. 옹기장이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하실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따스함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 라마보시벤의 음반에 있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얻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시면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히 꾸며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올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창문이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브워십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은요, 이윤하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들으시고요, 꿈이 있는 자유의 마음 다해라는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 또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셨는데요. 집 앞에 바위를 매일 기도하면서 밀어보세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었는데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인가 목사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치를 자세하게 측량해 봤는데요. 그 결과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를 속상해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는 형제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는 거울 앞으로 갔고 곧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이전의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날마다 기분이 좋았고 잠도 참 잘 잤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의 바위, 장애물의 바위가 각자 있을 텐데요.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세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놀람과 경탄입니다. 둘째는 선망의 감정입니다. 셋째는 시기심입니다. 교회 전통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루 또는 으뜸이라는 뜻의 종자를 붙여 칠죄종이라고 합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그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입니다. 인색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인색에 대비되는 말은 자선입니다. 물질의 인색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인색입니다.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시기심의 해독제는 남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분노의 해독제는 온유한

것이다. 음욕은 어떤 대상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음욕의 해독제는 정결함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미 빠진 독입니다. 탐욕의 해독제는 절제입니다. 나태는 권태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의 해독제는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칠죄종을 경계하되 그와 상대되는 미덕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만날 때 죄의 뿌리가 뽑히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삶을 부단히 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히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애써 얻은 성취도 다른 이들의 시기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오늘도 보내셔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간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길 끝에는 언제나 허무와 외로움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고난을 겪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돌아오는 순종에 대해 말입니다.

찬양일봉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그린의 곡으로 Only Jesus, Your Scalvary's Lover를 보내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한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우리의 돌아옴입니다. 그분의 품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벤지 아처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비냐드 뮤직 3, 1집 중에서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f God 그리고 이어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Spirit S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엔지 프림의 곡으로 우물가 여인처럼 Fill My Cup, O Lord 그리고 아카펠라 합창으로 His Worthy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가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이었죠. His Worthy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엔지 프림의 곡으로 우물가 여인처럼 Fill My Cup, O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진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마라나타 뮤직 음반 아바 중에서 We Will Worship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 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안에 거하라 들려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부터 주님 안에 쉬고 회복을 누리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릴게요. 지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선화의 그 이름 부를 때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희주일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 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그 문을 지나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나아가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로 부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깝지 않나.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드려야 하니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래 모습은 초대에 가깝지 않나. 하나님이 이리 오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 나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감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그분께 나아갈 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밤 그 문을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셨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온 세상 참조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집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울지 않게였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 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좀 몸이 덜 풀린 분도 있는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시작. 하나 둘

스턴게이트 뮤직의 멈출 수 없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크 리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Elevation Worship과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4554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B 준비하시니 부탁드립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4번 쓰시는 분께서 2학기에도 막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흔들리는 사춘기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는 성경 통독을 자녀가 다시 도전해 보길 바라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성경 통독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못 해봤는데, 근데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읽을 당시에는 뭐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 외우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잠시 주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자녀분과 함께 도전해 보신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위대하신 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시청에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 캐닝 부부의 뒤늦은 결혼식이었는데요. 식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출입구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캐닝 부부가 무슨 일인지 싶어 찾아가 보니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부부 한 쌍이 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부부를 보자마자 캐닝 부부는 환호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결혼식을 방문한 노부부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공이었습니다. 평소에 왕실에 관심이 많던 남편 존 캐닝은 문득 평소 좋아하던 여왕님께도 청첩장을 보내드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왕실 측은요, 이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거절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맨체스터 지역을 다니던 여왕은 미리 그 시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후에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유대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날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매일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매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나를 오라하네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밖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네, 결혼식에 여왕과 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신다면 야 이처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일 17일 토요일에는 극동방송 70주년 홍코밍데이 행사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총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시려고 할 거예요. 내일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놀이공간,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올해 사역표처럼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70년을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전파 선교사 대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기공모전 시상식도 있고요. 음악회도 있어요. 오후 3시에는 세시봉의 음악회, 또 차지연, 뮤지컬 배우죠. 또 음악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피날레 무대로 저녁 6시에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오전 9시 반부터 7시까지 함께하겠다. 하루 종일 함께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오시든지 놀이공간과 볼거리, 역사관, 예, 각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체험하시는 북한관도 있고요. 또 전파선교사 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먹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아이들 많이 데려와서 놀이관에서 아이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은 음악회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녁 시간이 선선하고 약간은 쌀쌀할 수 있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이나 가벼운 담요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홀리원의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둘 셋

아멘. 예배 인도사 컨퍼런스 앨범 중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찬양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극동방송은 1초도 끊김없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하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와서 한번 들려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서울 한양대학교에 오실 분들 반갑게 만나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처지에 만족해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죄는 금세 발견하여 크게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큰 죄는 보지 못함으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역시 어떤 제한과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멀씨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슈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드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캘티 그먼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와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사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은혜의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렸을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은 저희 강원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의 FM 채널을 통해서 휴전선 이북의 북녘의 성도들에게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찬양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리...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주음성 외에는 성가 합창 버전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350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사 근처 마포에 사는 청년입니다 하시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말씀 앞에서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일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을까요? 또 곧 출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셔서 편안한 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담길을 주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1009 성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천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일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2시 반, 3시면 일어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으셨어요. 아마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로 농사일하러 나가기보다는 기도하고 나가시나 봐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장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5편 가운데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5편의 고백.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 시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긴 창과 짧은 창을 빼어 나를 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내 앞에 그물을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노려 구덩이를 팠으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려 거기에 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당신은 가련한 자를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서 건지고 압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자들에게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에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애를 은혜 주시고

0: 교만한 자에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원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혜경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그 문을 열어봤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송이 자매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1: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가장 영광이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배품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순탄치 않지만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붉은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찬송가처럼 회개와 용서를 똑똑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희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북한에서 온 해경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이번에는 연주 찬송으로 그 은혜를 묵상해 볼까요? 피아노 연주의 미카엘 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북송되어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0: 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하셨습니다. 감옥문을 나섰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첫째 언니와 여동생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덟 식구 가운데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언니와 남동생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이 있는 동안 저는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둘째 언니와 남동생에게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먹을 것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산소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 권했습니다. 또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었던 친구의 숙모도 찾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광산에서 6개월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저는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탈북은 살기 위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연길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고 고집불통인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고난의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기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망에 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그 당시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리시라고 40년 동안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가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고난에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의 자아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0: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한을 통해서 끼어지면서 모든 면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올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8도, 강릉이 16도, 부산과 서울이 1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여수, 포항, 춘천, 평양, 개성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1도, 대전이 10도, 청진이 9도, 신의주가 8도, 함흥이 7도, 강계와 해산이 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6도, 부산과 대구, 제주가 25도, 대전과 목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강릉, 개성이 23도, 춘천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가 18도, 강계가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 자동차, TV, 냉장고 등의 매뉴얼에는 다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 읽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대충 읽거나 비슷한 모델과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며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계를 잘 다루고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용 설명서 안에 제대로 된 사용법과 활용법을 다 적어 놓았지만 그것을 잘 읽고 숙지한 사람과 잘 읽지 않은 사람과는 그 제품에 대한 인지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제서야 매뉴얼을 찾아보려 하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이 저에게만 여러 번 있을까요? 매뉴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챙겨두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소중함을 모르기에 읽지 않고 멀리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내 삶이 잘 운행되도록 해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35장, 새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새 차를 구입하면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자동차 설명서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최대한 안전

하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471장, 새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지요. 평소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나 통독 그리고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진데 구약과 신약을 따로 읽거나 권식을 나누어 주간이나 달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조금만 떼어서 말씀 읽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가까운 교회는 현재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딱 하루 저희가 빌려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담당 사역자인 저도 세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가까운 교회에 정말 놀랍게도 매주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분들이 매주 오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매주 다섯 분에서 열 분이 오시면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매주 출석 인원이 한 70에서 80명 그 사이를 쫙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그 6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그 다이어트 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를 유지하되 뭔가 채워지면 빼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죠. 새로운 오신 분들도 오시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떤 출장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회를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밖에 모일 수 없는 교회 리더라면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더 잘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오시는 그 거리가 차 타고 1시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양주, 하남시, 강동, 서울, 마포구로 각지에서 모이시다 보니까 주중에 모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그래서 매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흩어진 곳에서 작은 예수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질문들을 예배 가운데 같이 드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연습 삼아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교회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네,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드는 질문들, 생각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별빛 언덕길 찬양과 톡으로 교제합니다. 네. 이슬빛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과 톡으로 교제. 네. 93.3 라디오 들어요. 93.3이 있잖아요. 함께 공동체 단체 톡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 톡 활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삽니다. 네, 아침 묵상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합니다. 매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어요. 하루하루 매일 묵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혹은 신앙 이야기를 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함께 공동체를 딱 처음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딱 왔는데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아, 내 신앙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이게 지난주에 정원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율학습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율학습 다 잘했으면 우리 여기 다 안 있죠. 딴 데 어딘가에서 또 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뭔가 책임지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치가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런 자유와 불안함 사이에서 무엇인가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글처럼
큐티를 할 때도 있고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톡으로 교제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죠.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방향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하나가 발생합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걸 느끼게 되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방향성을 저희는 보통 보수라는 단어를 쓰고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성을 보통 진보라는 방향성의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의 어떤 삶의 태도의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도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결국 극심하게 갈등하고 쪼개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었던 교회예요. 저희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뭔가 채식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율법적인 방식들을 좀 미덕으로 여기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다 자유로워졌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원래 기존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개척을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평생 지켜온 전통과 관습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나가십시오.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쫓겨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구들만 남아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이 이제 로마 교회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전통과 어떤 우리가 지켜오던 것들, 미덕들을 잘 지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거는 다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 이제 다 자유롭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죠. 함께하는 교회도 아마 예전에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교회에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새로운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5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옵니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교회가 약간 난장판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오던 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한 날이니까 잘 걷지도 않고 가사일도 안 하고 바느질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불도 안 때우는 그런 문화를 지키던 사람들인데 다시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불도 피우고

걷고 축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교제하고 이게 예배인지 잘 모르는 모습에 약간 모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더 심한 건 이제 우상숭배 문제였는데 당신은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 신전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제물로 고기를 바칩니다. 그럼 그 신전이 고기를 받아다가 제물로 다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고기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번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 집사님, 그냥 음식일 뿐인데 우리 이거 먹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먹는다고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매주 주일마다 옆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편지 누구한테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이래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요. 기존의 전통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신앙생활 역사도 유대인들이 훨씬 길게 왔고요. 희생과 헌신도 유대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열두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요. 전통도 있고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크기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통이나 규칙 같은 게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이나 그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지향합니다. 사실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규칙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 안에 진짜 지켜야 될 본질들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자유 안에 본질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내 말이 아무리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옳고 그름 안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7절에서 19절은 결론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전통을 지키는 일이나 혹은 자유한 일이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오셨던 경험도 다르고 우리가 있는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는 점점 더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던 마음이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 다름을 아름답게 보던 마음들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유한 목사님과 이제 미국 세미나를 같이 다녀오면서 잠깐 인터뷰했던 게 있거든요. 유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 다른 DNA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의 색깔로 뭉쳐지긴 하지만 하나의 색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사랑을 배워가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른 방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자기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0: 다양한 정보들 안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이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자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도록 하게 하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특정한 확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을 가진 만큼 우리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화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옳은 건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면요. Love is all, God is love.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CIC, 뭐 가까운 교회, 우리 함께 공동체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으로 잘 왔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사랑 하나 지키려고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것들을 좀 내려놓은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것에는 일치를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는 자유로운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먼 곳에 서울에도 신앙 공동체가 생겨서 여러분들 덕분에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씨앗을 뿌리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보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요. 예를 들면 한글을 만드신 성군 세종대왕, 신사참배 끝까지 한거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은 사랑의 원자 딴 손양훈 목사님, 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표현되죠.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미국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사람들은 단 한 줄로 기억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라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생전에 무척 힘들고 괴롭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무척 겸손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늘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장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두 종목 모두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결정적인 차이는 장대의 유무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오직 자신의 근력과 기술만으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현재 남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2.45m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장대 높이뛰기는 긴 막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6.3m로 높이뛰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장대를 붙잡을 때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70년간 극동방송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장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전도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말씀은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극동방송이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강하게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험한 시험물 속에서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참 오늘 여기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했는데 일제히 XK

Excuse, 용서해달라, 나 좀 봐달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관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청의 대상을 누구를 하느냐. 저도 살면서 초청장을 종종 받아보는데 어떤 때는 참 가고 싶은 초대장이 있고 어떤 때는 가기 싫은 초청장도 오는 적이 있는데, 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프랭클린 그램이 엊그저께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맨체스터 잉글랜드에. 거기에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훨씬 넘은 신랑 존 캐닝이 그 당시에 역시 44살의 신혼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뒤늦게 결혼식이었는데 식이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입구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신랑 신부가 가봤어요. 혼인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신랑 존 캐닝 부부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찾아가 보니까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 부부가 그 식장에 오셨습니다. 깜짝 놀란 신랑 신부는 그 노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랑은 고개를 숙였고 예를 표하면서 여자는 무릎을 살짝 꿇으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 방문한 노 부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퀸 엘리자벳 2세와 그 남편 필립 공이었어. 필립. 평소에 왕실에 관심이 많았던 신랑이 문득 평소 좋아하던 엘리자벳 여왕님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봤습니다. 물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실 측에서는 처음에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정중한 거절 편지를 보냈으나 여왕과 왕실의 스태프들은 이들을 위해 깜짝 방문 비밀리에 준비를 해놓고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일국의 여왕, 많은 존경을 받는 엘리자벳 여왕이 철철한 존 캐닝의 결혼식에 나타났을 때에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랑 신부는 아마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초청이 있지만은 가장 귀한 초청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이 가장 뜻 있고 가장 중요한 초청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식에는 celebration, 축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초청한 손님들을 예의를 갖춰서 종을 보내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There's a lot of invitation in a book of Bible. 여기 보니까 초대장 발송을 했죠. Invitation sent.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다 난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인가, 자기 회갑잔치인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제 극동방송 70주년 행사에 15년에는 부산에서 찬양 합창제가 열리고 16일에는 저들이 오랫동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전파 선교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한

정권이 대접하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RSVP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능숙하지 않아서 RSVP를 잘안 해. 큰 잔치를 폐설한 사람이. 만약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상식했을까, 식상했을까. 그 집에는 하인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돈 있는 부잣집에 생일 잔치인지 무슨 잔치인지 하는데,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Invitation sought. 사람이 와야지 잔치가 재밌게 시작되는데, 청첩장을 발송한 다음 종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의대로 갖췄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보내서 오시라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는 핑계가 일절 똑같하게 핑계를 했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소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어느 날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우치무라 간소 선생님을 대접했습니다. 선생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나가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먹었다, 돼지 새끼야. 깜짝 놀랐죠. 그 부자가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돼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씩씩대며 잠을 못 이루다가 한참 뒤척거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구석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하는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가 끝장이 나는 인생, 이제 돼지지 별게 있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가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통해서 그 부자를 설득시키고 그 부자를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극한적인 인사를 했을 때에 그것이 적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구원의 초대가 있어. Invitation to salvation.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봉사의 초대, invitation to serve.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학교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invitation to serve.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초대, Invitation to surrender.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순종의 초대, Invitation to surrender. 네 번째, 희생의 초대라는 게 있어. Invitation to sacrifice.
마태복음

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비테이션은 salvation,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구원 초대가 가장 귀한데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수원시에 120만 명 인구 중에서 아직 구원 인비테이션에 초청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홍 장로님? 수원 토백이지? 수원서 태어났고, 수원서 자랐고, 수원서 일했고, 토백인데 학교는 뭐 서울로 와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원 120만 인구 중에서 예수님이 구원에 초청했는데 Invitation of Salvation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은 수원 시민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넉넉 잡고 3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70%의 수원 시민은 아직까지 예수님 구원의 초청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가서 그 사람들 초청해야 돼요.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한 여자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 그 부인을 따라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부인은 의사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라고는 한 푼 없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의사는 그 즉시 부인을 따라 어느 낡은 초라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쓰러져 누워있는 부인의 남편을 진찰해 봤습니다.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병은 아니니 부인 안심하세요. 병으로 돌아오는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이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남편분은 곧 병석에서 일어날 겁니다. 부인은 의사의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처방전하고 뭐라고 써있는 거니 남편분은 극도로 영양실조의 상태입니다. 이 돈 가지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드리세요. 부인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떨어뜨리며 오랫동안 그 처방전과 그 상자에 들어있는 돈 뭉치를 바라보면서 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일생 동안 사랑의 인수를 펼친 영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시인인 소설가였던 올리버 골드스매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로 한복보는 건 쉬워요. 그러나 거기다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의사가 진료비도 받지 않고 돈 뭉탱이를 그 상자에다 집어넣고 당신 남편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 음식만 잘 먹고 음식만 잘 소화시키면 그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처방으로 해줬다고 하는데 물론 잘 먹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핑계, excuse, complain, 사양을 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에 세 사람이 일치로 사양을 합니다. excuse, 첫 번째,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전 이걸 읽으면서 밭을 샀다, 밭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동산, 부동산은

날아가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게 부동산이야. 그런데 그 밭을 샀으면은 제가 일반 상식에 가서 한번 보고 밭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인데 밭을 보고 샀을 텐데 뭐 또 나가서 그 밭을 본다고 불갑불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두 번째 손님이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소 다섯 결의. 시험은 내일 해도 되고 뭐 풀 잘 먹나 뭐 새죽 잘 먹나 내일 봐도 될 텐데 그것도 핑계가 되질 않고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장가 들어서 새 신부를 데리고 그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참 좋을 텐데 가질 않았다. 일제히 사양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사양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표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핑계가 나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못 간다. Purchasing excuse요. 그게 부동산 살 때 사전에 가서 보고 사는 사람이 있지. 보지도 않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아파트 살 때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죠. 그게 부동산이요. 궁색한 핑계지. Poor excuse. 약한 합리적인 핑계라고 그랬죠. 차라리 나 같으면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핑계를 댔는데 두 번째 사람은 동산 때문에 사양을 한다 핑계를 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그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핑계로 안 갔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고 말하지. 저녁인데 다른 날 시험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핑계는 먼저 핑계보다 조금 나은 핑계 같은데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응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은 구원 초대에 응할 겁니다. 생각이 없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겠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 세 번째, 우리 집에는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제사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구원 초대에 대해서 invitation of salvation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번째로 향락의 핑계. 마지막이죠. Pleasure excuse. 누가복음 14장 20절이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그때 신혼여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긴 만났어. 정도 만나고 초청장도 받았어요. 그래서 향락의 핑계.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다. 부부 동반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핑계가 통할까. 예화 하나 할게. 미국 남침례교 소속 목회자로서 텍사스 엘파소의 제1침례교 First Baptist Church of El Paso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허셜 포 목사님이겠어요. 그 양반 설교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의 예화예요.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포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청년의 사업도 놀라게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커지자 청년은 바빠서 약속했던 주님을 위한 큰 사업은 하기커녕 11조도 안 내고 교회 출석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드 목사님은 청년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년 요새 11조도 안 하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액면이 커지니까 경영상 그 액면의 11조를 떼어가기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출석을 안 하죠? 사업이 여간 바쁘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고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납니다. 그때 허셜 포드 목사님은 그 청년 사업가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익이 너무 커서 11조 헌금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업에, 수입에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11조 내기에 용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만은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답니 사업장도 적게 줄여주셔서 주일날이 되면 교회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크게 회개를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기업이 커져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1조 내려니까 아깝거든. 10만 원 들어올 때 만 원 내는 거는 누워 떡 먹긴데 1억이 들어와서 1000만 원 내기는 좀 그것도 100억이 들어와서 10억 내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시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11조를 못 댄다고 하니 사업을 좀 줄여주시고 회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온다니까 사업 좀 줄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수가 저기 찔른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기업이 엄청 발달한 것을 그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 번째 대지가 관심, concern.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쩔뚝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구원에 초청받았던 사람,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풀어놓고 구원의 잔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만 대고 안 옵니다. 주인이 기가 막혀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초대하라. 몸 불편한 사람 초대해라. 맹인들을 초대해라. 쩔뚝거리는 사람을 초대하라. 미완성, 잔치가 아직 incomplete. 누가복음 14장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지금 십자가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 초대에 자리가 많이 납니다. 어서 오세요. 순종하세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에 아직 가장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방이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There's a room at the cross. 초대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강권하여서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핑계는 오늘서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장로하려면 해야 됩니다. 집사하려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격 있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 자격 있는 장로도 한 사람도 없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성경 보는데 왜 핑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핑계가 있습니까? 봉사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초대를 했는데 안 오면 가서 강권적으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데리고 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명. 어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직 구원의 초청 못 받았으면 오늘 나오세요.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돌파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겪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적. 기도했으니 마음이 편안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내 감정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아주 특별한 아침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위클래시아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대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마음이 어렵다면 조금은 외면했던 현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하며 겪었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과 환경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펼쳐질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됐던, 그리고 괴로우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뒤에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주세요.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함께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아침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우선시하고 최선으로 선택하며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함께하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현재 시각 아침 7시 14분 5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대합상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졌어요.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렸는데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합창에 대해서 실은 크게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전국 대합창제를 함께하면서 정말 말로만 고백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합창을 통해 한 이름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이 합창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은혜,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가 합창단원들이 등퇴장할 때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 단원들의 손을 잡아주고 조금 걸음이 어려운 단원들의 걸음에 맞춰서 같이 등퇴장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었기에 할머니께서 손녀를 데리고 꼭 손을 맞잡고 들어오시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합창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장면 등등, 어제 그냥 단순한 무대를 떠나서요, 함께하는 그 순간에 보여지는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어제 찬양대 전국대합창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제 전국대합창제 다녀오신 분들 소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527번님께서 순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0720번님 순종하니까 송정민님의 순종이 생각납니다. 찬양 신청할게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0720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품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찬양 세 곡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 그리고 보혈 메들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세 곡의 찬양 준비했으니까요. 힘찬 찬양 이 아침 함께 하시면서 순종의 고백과 함께 또 어제 전국대합창제 다녀오신 분들 소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함께 나눌게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플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1분 30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죠.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아침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삶, 오늘 그 삶을 제가 결단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하고 있어요. 1527번님, 또 8848번님, 9178번님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9737번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전국 대합창제에 오신 분들, 어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는지 이 아침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역시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8000번님은요, 어제 전국 대합창제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울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여서 더 좋았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해 주신 극동방송이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509번님은요, 어제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출연진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 줄로 믿고요. 무한 감사, 무한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함께 보내주셨어요. 우리 9509번님의 이 기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6664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율동, 아리랑, 할렐루야 등의 선율이 이 아침에도 귓가에 아직도 맴돌고 있어요. 특별히 밴쿠버에서 오신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출연진을 위한 우리 방송국 직원들의 수고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라고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어제 참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오프닝 무대를 함께 열어주면서 참 뭐랄까요, 참 이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앞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잠이 스르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우리 멋진 시니어분들의 또 합창, 또 3040 세대가 또 어우러지는 합창, 그 속에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멀리 캐나다에서부터 자비량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강렬하면서도요, 우리의 뭐랄까요, 민족의 또 고백이 담긴 찬양이랄까요, 참 여러가지 모습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어제의 감동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참여 소감이 넘치고 있는 이 자리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해운대 찬양 버스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죠 오늘 오후 3시 웨스틴 조선 호텔 앞 호안도로 광장입니다. 해운대로 치면요, 해운대 해변에서 웨스틴 조선 호텔 쪽, 그러니까 해운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늘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과 함께하는 해운대 찬양 버스킹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찬양들이 선포되었길래 이렇게 다들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오후 3시 해운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감동 이어서 오늘도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해운대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선착순 100분께 이날만 받으실 수 있는 한정 리미티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받아가시고 이 찬양의 은혜도 함께 누리시면서 무엇보다 전 세대가 또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이 찬양의 은혜의 고백,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해운대라고 보내시면 오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어제 전국대 합창제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음들, 또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고백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영원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의 은혜로 함께 떠나는 시간 바이블랜드 라이브. 네, 매주 금요일 찬양의 은혜로 함께 떠나는 시간 바이블랜드 라이브 오늘 함께 합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44분 18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짧게라도 오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물을 푸짐하게 드리기 위해서 찬양 퀴즈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디리링 퀴즈로 준비했어요. 제가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속에 갑자기 띠리링 하고 이 악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악기 소리에 들어갈 이 찬양의 가사를 맞춰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답이 예수라고 하면 구주 띠리링 의지함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띠리링에 들어갈 단어 바로 예수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다들 핸드폰 준비하시고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 보내실 준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과연 어제는 전국 대합창제가 열렸고요. 오늘은 해운대 찬양 버스킹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런 힌트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과연 어떤 키워드, 어떤 정답일지 퀴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오늘의 디디링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속 드리링에 들어갈 단어 잘 맞춰주세요.

네, 과연 이 디리링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 디리링에 들어갈 단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퀴즈 드립니다.

네, 지금 정답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4239번님께서 같이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성도요 다 같이일까요? 한번 다시 찬양 고백해보시면서 정답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와 수영트 카페 이용권 등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찬양으로 한 번 더 퀴즈 드려볼게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들렸죠. 처음에 너무 강렬하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 기뻐해. 네, 과연 이 디리링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지. 자, 한 번 더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언가 모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는데 과연 무엇일지 정답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디디링 찬양 퀴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52분 28초 지나가고 있어요. 네, 오늘의 디디링 퀴즈 보내드렸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방금 함께 나눈 오늘의 힌트 찬양의 퀴즈였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바로 함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7746번님, 5975번님, 1150번님, 9190번님, 3333번님 이렇게 함께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3280번님도 함께라고 정답 보내주시면서 33개월 아들과 9개월 딸 함께 아침마다 청취 중이에요. 어린이집 가기 전 루틴이에요. 로윤아, 로희야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로윤, 로희 반가워요. 로윤아, 로희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또 3280번님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9178번님도 함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제가 개별로 선물 받으실 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2666번님께서도 참 예수님께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전국대합창대회 은혜의 그 고백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의 찬양과 포도원 교회의 웅장한 피날레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들어주신 극동방송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은혜의 감동 함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9509번님도 어제 너무 좋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 해운대 버스킹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오늘 해운대 찬양 버스킹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그 기쁨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4840번님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함께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를 키워드로 여러분께 드리는 찬양 퀴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6664번님의 문자처럼 함께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오늘 3시 해운대에서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마음으로 이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이 해운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밴쿠버 시온성교합창단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일 중이라서 같이 못해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그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7772번님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버스킹 갈 거예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치 마시고 오늘 오후 3시에 해운대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 저 꼭 신청하고 꼭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해운대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대 찬양 버스킹에 이어서 내일은요 정말 더욱더 뜨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현장에서 전국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은혜 함께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 소식과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였어요. 오늘 오후 3시 해운대 찬양 버스킹에서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순종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0: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의 하나님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사랑이 들어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종교라거나 사랑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큼이나 큰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올바름, 즉 보편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 구원의 동력이 사랑입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이지요. 그 방법을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하는 보편적 의로움이 필요했던 것, 즉 공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결정체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용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신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보편적인 의로움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공정한 올바름을 보이시는지,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은 마음의 더러운 정욕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혼이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그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입니다. 왜 더러운 정욕이라고 할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부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학식 있게 품위 있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돈과 권력과 이성과 자랑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가장 큰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복의 근원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주인 대신 창조주를 종으로, 종된 세상을 주인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짓을 단행하는 것, 그것이 곧 더러운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정욕에 있는 성도, 이와 같은 더러운 정욕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반응이십니다. 무관심으로 대응하십니다. 이를 성경은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과 소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무반응과 무관심은 최악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개입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을 더러운 정욕이라고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신이든 어느 것이든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겉과 속이 동일하여서 더러운 정욕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로움이 적용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첫 번째인 더러운 정욕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가지는 마음의 정욕이라면 두 번째인 부끄러운 욕심은 스스로는 부끄러운 줄 모르나 드러나거나 밝혀지면 부끄럽게 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순리와 순서, 질서와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0: 그 순리와 순서를 어기고 싶어하는 욕정과 욕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그 대표적인 예로 동성연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합니다. 동성연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로마서가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되었으므로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 시대인 주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동성연애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에 위배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건 그들의 합리화일 뿐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순리, 즉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또한 동성 간의 순리는 창조 질서에 거스른 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순리, 창조의 질서를 어기거나 버리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를 에이즈라고 해석합니다. 미국은 동성연애가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모든 주에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정과 욕망은 이제 미성년이나 유아들과의 결혼 합법화, 또한 심지어 짐승과 결혼하고 싶다는 법안이 의회에 올라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순리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일부 일처제의 결혼 등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순리와 순서, 질서와 차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임을 성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들이 행하는 21가지의 죄악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는 이들을 감싸며 그들의 행동도 옳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21가지의 죄악의 내용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오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것이 21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옳다고 부추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며 그들을 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런 일을 행하지만 마음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요.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을 즐기며 옳은 것으로 여기는 자는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려버려 두시는 유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3개절에 반복되는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마음에 들어온 정욕,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이들은 버려버리고 깨끗한 양심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열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리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가 10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3일간 저녁 8시 주안교회에서 가을특별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01-39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석포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석포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은혜로 채우다를 주제로 디보션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송주현 목사님의 메시지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354-279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교회에서 주일 3부 예배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예배 음악에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합창단 등 지휘 유경험자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등의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은혜로 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일종 보통 면허와 소방가스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력서 등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051-311-9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늙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일 오후에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따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님이 간암 말기입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셔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부탁을 받고 교구 목사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댁이 멀어서 오래 들어서 교회 자주 못 나오시고 또 교회 앞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또 출석하셨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마지막으로 거성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전히 목소리도 힘이 있었고 또 얼굴 표정도 신방 내내 아주 밝으셨습니다. 따님 부부가 함께 자리했는데 한 달 전에 병원을 갔더니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오래 못 사시겠다고 준비하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따님 부부와 함께 장례식 준비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분 옆에서 장례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무거울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장례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무빈소 장례면 좋겠다. 평소에 내가 잘 챙기지도 못했는데 나 죽었다고 사람들 이래저래 오래 가라

하기가 그렇다. 저도 편하게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장례식 때 그럼 무슨 찬송 부를까요? 원하는 곡을 선곡하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두 곡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우리가 예배 앞서 불렀던 438장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이 찬양도 꼭 불러주십시오. 그리고는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믿은 겁니다.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어제 손주들이 왔길래 어렸을 땐 다녔는데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손주들이어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가야 한다. 아주 엄히 명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눈물 흘리면서 네 그럴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 연세는 80대 후반이십니다. 권사님, 권사님에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통증이 없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복수가 꽉 차가지고 얼굴 표정은 밝으셨지만 몸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지만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목사님 통증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나누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모습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왔는데 권사님 모습 보고 대화하는 중에 정말 저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제 목회 30년 동안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권사님,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권사님 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살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따님이건 권사님이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임종 예배는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시들거나 저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구나.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한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이별의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거성교회 권사님들 수준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 34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에브라임 유다산지 그리고 그 너머의 바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넌 그만 됐어 여기까지야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받아들일 때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호수아와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것이다. 대신 너는 여기서 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쉬울 법도 한데 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의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면 마음에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빛이 흐리지 않고 편안하게 깔끔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비실비실 돼서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마지막 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바람은 정말 모세처럼 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갖습니다. 비단 저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20세까지 살게 하시고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출애굽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참으로 그는 멋진 클라이막스로 인생을 마감했다 생각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문답할 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는 분들도 의외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내가 받았나 받을 것 같고 잘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그럼 제가 문답하는 시간이 또 다른 교육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다들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절들을 대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하면 네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처럼 쉬운 겁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다 물어보니까 네 하고 고개를 다들 끄덕이세요. 그 구원 얻은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색깔이 보니까 약간 동남아 계열 같은 분도 계세요? 정말 대한민국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가 아니라 민증을 까면 되잖아요. 여권을 보여준다든지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못 믿겠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나 거성교회 세례교인이에요. 네, 세례교인은 구원 얻은 백성임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확인받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세례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저에게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좀 더 이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지만 세례 예식을 통과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세례교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예요. 아, 그 사건 이후로 그 결단 이후로 그 만남 이후로 내가 변화되었다 고백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왕궁에서 좋은 교육받고 살아가던 그 40년의 세월이 종지부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불끈하여 그를 죽이고 맙니다. 문제는 히브리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반역적인 행위예요.

이루고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80세 때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저게 뭐지? 앞에 갔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중에 있으니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하리라. 내가 바로에게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그 후 40년,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느보산 정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점이란 홍해를 멋지게 쫙 가르고 기적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끌어냈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서 그 누구도 뵐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순간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예고하신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마지막 순간 다가오면 느보산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약속의 땅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두 장 뒤에 정말 마지막에 34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세 산 이름이 막 섞여서 등장합니다. 먼저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전체의 산맥 이름이에요. 아바림 산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느보산은 모세가 올랐던 산이에요. 느보산. 그 느보산 중에 가장 높고 전망이 좋은 봉우리가 비스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걸 이야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넌 이제 그거 보고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이 32장 50절에 나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 운명합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그의 무덤을 만들어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고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책은 안유한 목사님의 수필집 최고의 선물입니다. 목사님의 글 가운데 낙엽을 소재로 하여 쓴 수필이 있습니다. 조락이 하는 말, 네, 낙조가 하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예쁜 어린 소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다고 말하지만 17 처녀를 처녀로 성장하면 이제는 아름답다 말해야 한다. 사랑스럽다는 좀 귀엽고 예쁘다는 뜻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예쁘다, 사랑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 성숙한 모습이 사람들 가슴에 감동을 심어주고 조용히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생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아름다움은 시작의 언저리보다는
일의 끝자락.

에서 오는 것이다. 일출보다는 낙조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언제나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머물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생의 절정에서 멋지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많은 열매를 남기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절정, 최고조를 끝하는 클라이막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사다리를 뜻하는 클리막스에서 왔습니다. 사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그 점층하는 그 과정,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리막스라는 단어는 클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클리노는 기울어지다 혹은 기대다란 뜻입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놓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벽에 기대어 인생의 사다리를 세우고 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습니까?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일 때였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 때인가?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을까? 이 모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클라이막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잘나가던 김정은 교수에게 충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인생에선 정점을 찍는 게 아니야. 찍고 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 김정은 교수는 당시 베를린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히 힐링 캠프에서 완전히 떴습니다. 그 힐링 캠프에서 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너무 재밌게 말을 하니까 MC 세 사람이 오히려 아무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듣기만 했어요. 한 주 해야 되는데 한 주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곳저곳 강연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호응하고 그분이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기 절정일 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김 교수, 인생에선 정점을 찍으면 안 돼.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 모든 자리를 내려와서 본인이 한번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일본에 가서 외롭게 그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 외로움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연예인 팀을 맡아서 주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마다 공부를 했는데요. 샬롬방 모임이라고 해서 성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에 박미선, 송은희, 이영자, 김석훈, 김영철 그리고 꼭 늦게 나오는 분이 최화정 씨였어요. 네. 다들 입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성경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하면 그때만 듣지만 보통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말들이, 입담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재밌게 잘합니다. 그런데 봄만 되면 다들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 잘난 연예인들이 봄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철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혹 내가 맡은 프로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혹 프로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바뀌어서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늘 긴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 당시 멤버들은 지금까지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삶 속에 그들을 선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그 정점을 찍었을 때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종종 소식을 접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우화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 두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을 발견하고 저게 뭐지 하고 나도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꼭대기에는 구름이 있어서 뭐가 보이는지는 밑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다가 둘이 만나요. 야, 우리 힘겹게 올라가지 말자 하고 둘이 친구가 돼서 내려와서 재밌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호랑애벌레가 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 저기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올라갈래? 같이 올라가지 않을래? 노랑 애벌레는 나는 안 갈래? 그리하여 결국 호랑 애벌레만 올라갑니다. 노랑 애벌레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숲으로 가는데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애벌레가 누에를 만들고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똑같이 누에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어느덧 누에가 되어서 그 긴 세월 속에 드디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궁금했겠죠.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올라갔더니 호랑애벌레가 딱 올라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호랑애벌레도 내려와서 누에가 되고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그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곤 합니다. 클라이막스는 사람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땐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홀로 새벽에, 홀로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자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더 굳건히 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여러분에게 무슨 시간입니까?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는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우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그 정상은 나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클라이막스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성급히 잘못된 목표점을 찍고 내가 이루었다 교만하여 그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0: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샬롬 차유미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금요일 아침 차유미입니다. 오늘 아침은요, 여느 때보다 제 가슴이 더욱 뭉클하고 뜨거운데요.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부산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던 웅장하고 거룩한 찬양의 울림이 여전히 제 가슴속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요, 한국 기독교 문